8월 22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문 열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처럼요. 복숭아를 손에 쥐고 있으면 복숭아 향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뭐든지 그래요. 이 뭔가를 쥐었다가 펴면 이 자취가 늘 남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서 어떤 향기가 나시는 것 같으세요? 내 마음에, 내 손 위에 무엇을 올려두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 행복한 토요일, 오늘도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요. 극동방송 어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593님, 순간순간, 이 한순간도 주님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내 주를 가까이 찬양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하루하루 모든 순간, 사실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이 아니죠. 힘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은 힘내라는 말이 좀 벅찰 때도 있습니다. 힘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힘내세요 라는 말보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같이 이 시간을 같이 잘 보내봐요 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든 분들께요. 힘내지 않아도 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내 주를 가까이, 바리톤 홍성선의 찬양으로 가져왔어요. 함께 하시죠.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행복한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오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힘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또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의 보기 중에서 잘 확률적으로 높아 보이는 보기를 골라서 한번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뿅뿅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1번 사랑, 2번 공격, 3번 보조. 과연 정답 뭘까요? 두 글자 단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대요. 어떤 분이 필요할까요? 이 단어의 어학사전 뜻으로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2번 공격 같은 경우는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죠? 막 승부욕이 올라서 이길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3번 보조? 도움을 주시는 이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하죠. 1번 사랑?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여기에서 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진절하게 힌트 하나 더 드리자면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이 단어를 좀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1번 사랑, 2번 공격, 3번 보조.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1069 누르시고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플로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료 채팅창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답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던 순간들, 이겨내고 있는 시간들, 이겨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공인현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힌트가 될 만한 찬양이라고 하니까요. 감이 좀 오셨나요?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 단어 넣어서 다시 말씀 전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눈을 보면 이 눈동자가 자녀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있죠. 아주 바쁩니다. 때로는 위험할 것 같아서 다칠 것 같아서 가는 길을 멈춰 세우기도 하고요. 붙잡기도 하고요. 또 사랑해서 같이 발 맞춰서 걸어가기도 합니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도 늘 바쁘실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춰 세우는 이유도 또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함께 발맞춰 가시는 이유도 사랑해서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고 목숨 내어서 살리셨잖아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을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낼 힘이 되시길, 넉넉히 이겨내시는 그 사실이 되기를 진심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낸다는 이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오늘 하루를 버텨내세요.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겸손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작은 나를 주목하고 도우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언제나 나보다 낮은 곳에서 나를 지지하시는지요. 모든 것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낮은 땅에 사는 보잘것없는 나를 도우시니 그 겸손함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 또한 겸손하게 하소서. 나는 조금만 잘 되어도 교만해지고 더 높은 자리를 사모합니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위안을 얻습니다. 이 모든 악한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회개하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에 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아서 잘난 것이 아님을 알기 원합니다. 가장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위로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가치를 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의 겸손함을 쫓는 내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비교가 아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소서. 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가치를 구하는 평가 기준에 미쳐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라서 그 이유만으로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만을 주실 수 있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성경 이 말씀의 구절에서 여실히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에 빠진 이 콩깍지를 누가 벗겨내겠어요? 그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말씀.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힘차게 걸어가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인에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주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사랑받는 주말 보내세요.

0: M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이 시간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우리가 성경을 보자 보면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것.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는 저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래 복 받을 수가 있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을 수가 있어? 내가 아는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와 전혀 다른 결과 앞에서 우리는 머리를 까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사실은 이해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훔쳐본다면 어느 정도는 그렇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바로 그 사건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다윗이 전쟁 중에 마음이 적적해서 성에서 성곽에 나와 있다가 성 밖에 있는 어느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가 바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에게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아무리 왕이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이 누군가를 알아서 찾았습니다. 했더니 우리아였습니다. 이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충성스럽다고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 우리아를 불러서 다윗은 호의를 베풀죠. 야, 집에 가서 자라. 내가 너에게 휴가 주마, 특별 휴가. 근데 여기서 우리아의 충성성을 보죠. 아니요, 지금 우리 군사들이 성전을 하는데, 즉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와서 잠을 자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성행 벽에 기대고 나를 세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죄를 지키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쓴 방법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를 보내되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것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한 것이 하나님께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 글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지 않으시고 그를 어느 곳에 왕의 지위에서 뺏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에게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모습 보면은 우리는 아이러니한 거죠. 만약에 우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아가 첫 번째 임신하였던 아이는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어요. 두 번째 임신해서 난 아이가 솔로몬.

입니다. 그가 그 위에 있는 형들을 다 물리치고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인정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우리 팔을 따른 갱신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갱신이란 말은 한문으로 보면은 갱신이나 경신이나 같은 말입니다. 경신은 앞에 것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기준을 삼는 것을 경신이라 그럽니다. 즉 다시 말해서 100m 10초를 했는데 100m 9초가 나왔다. 그럼 10초는 없어진 거예요. 9초만 기억되는 거죠. 경신은 그렇지만 갱신은 어제 일을 전제로 하고 발판을 삼고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점점 나아져 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오늘은 현재지만 어떤 데서 오늘이 있다라는 어떤 기준점이 분명히 남는 거죠. 이것을 이제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뭐냐? 창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운 것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 자체가 기준이에요. 경신처럼. 그래서 죄송해요. 히브리어로 그거를 바라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서는 창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정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굳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있게 해달라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정한 마음이 우리 속에 창조되기 위해서는 정한 마음이 뭐냐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한 마음은 굳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전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굳게 지켜내는 거죠. 굳게 지켜내는 삶. 이것이 바로 정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내 속에 이 정직한 마음, 굳은 이 마음, 아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그대로 있게 해달라는, 그대로 있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새 마음이 흔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가서는 10절에 다시 한번 더 보면은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러한 존재를 나를 하나님이요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걸 부르짖고 있는 거죠.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요,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전부 다 토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단장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서는 강과는 다윗은 그냥 추상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11절에 보면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아유 두려워서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처절한 경험을 했어요. 이 사실은 어디서 했느냐, 바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지낼 때 사무엘이 와서 어떻게 당신이 제사를 지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은즉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가 그는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비참하게 됐거든요. 그게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자 악영이, 악한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이 비참한 모습을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순간적인 그 잘못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자기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려고 노력하는 내용이죠. 12절에서는 더욱더 발전돼서 그럽니다. 그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저는 얼마나 주 안에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이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지난날에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깊은 줄 모릅니다. 얼마나 겁없이 살았는 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고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대목에 와서요, 10절에서 12절은 세계 문학가나 비평가들이요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까지 잘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해서 최고의 회개문이라고 선정됐습니다. 최고의 회개문으로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과거의 경험, 현재의 상태, 미래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한 적은 작품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또 그럽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복시켜줘. 자원하는 심령, 내가 어느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스스로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 사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나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피신했을 때나 어떤 환경과도 타협을 하지 않았던 그 마음요, 다시 회복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다윗은 이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라고 붙드는 것은 바로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다시 말해서 자원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의 날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정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한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늘 그 마음을 구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개인의 한 사람의 회개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파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나 못 갑니다 하고 다시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목덜미 잡아서 고기 배 속에 넣어가지고 아주 향기 나는 속에 넣었다가 끄집어내서 니느웨에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그 가서 그는 회개하라 너희는 망한다 그러고 외치고 다녔잖아요. 3일밖에 외치지 않았어요. 40일 후면 망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요, 왕과 모든 짐승까지도 곡기를 끊고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누굽니까?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조공을 받아가고요, 괴롭힌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요나 보고 가서 회개하라고 막 전화로 보낸 거죠. 아니, 나 같아도 요나가 아니라 나 같아도 가기는 좀 그렇죠. 근데 요나는 이제 옳거니 잘 듣다 좀 망해봐라 라고 외쳤겠죠. 그런데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이 입장에서 볼 때 어찌 저게 가능할까? 어찌 저들이 망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곤욕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했던 그들인데 어찌 저들이 건재할까? 요나서 3장에서 8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사람들은요, 지난 과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변화된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돌이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 언덕에 올라가서 목 이 턱을 개고 망하는 꼴 좀 보자, 아무리 쳐다봐도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요나는 과거의 니느웨를 바라본 겁니다. 과거의 아수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킨, 그 악에서 돌이킨 현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재를 주님 앞에서 돌이키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비밀입니다. 우리가요, 옛날 생각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좀 죄송해요. 짧은 똥은 똥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면 여기 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돌이킬 그때를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은 정한 마음을 지키자라는, 우리가 그걸 지켜야 돼요.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요한 1서 9절에 이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고백하면 깨끗게 하는 거예요. 어째 저런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 있지요. 돌이킨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3장 22절에서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가져 계신 인자와 긍휼은요 어떤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티켓이 1페이지에서 100번까지 스탬프가 찍혀서 한 장 쓰고 두 장 쓰고 몇 장 남았다, 이게 아니에요. 무한하시다는 하나님의 이런 티켓은요 잉크도 무한하고요 재료도 무한해서 종이도 무한하고요 간 세대나 온 세대나 어느 세대나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불편할까봐 걱정 끼쳐드릴까봐 참고 있지 마시고 마음 놓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은 처음 사랑 회복해라. 우리의 회개의 3대 요소 있었죠. 회개의 3대 요소 아세요? 눈물, 콧물, 침물. 몰라요? 눈물, 콧물, 침. 세 개가 범벅돼서 머리 땅에 대고 기도하던 때 그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회개의 3대 요소가 내 앞에 뚝뚝뚝뚝 떨어지던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중 가운데 중자 마음심 심 요 심자를 끄집어내서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 즉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만나는 시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마음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쉼 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의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받은 바 은혜 그 크기, 그리고 평생에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그리고 많은 고난 속에서도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왜 부족함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를 몸소 겪었던 신앙의 경험들을 총치박해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8절을 보면은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징계가 꺾으신 뼈들도, 이 말은요 몸이 하나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뼈가 뼈로서의 지지하거나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다 쓰러져 있는 그 상태에, 그러니까 그 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한데 이 뼈들마저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8절이거든요.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큰 소리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 돌이키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0: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진정한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오늘 정직하게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나눔의 교회 042-840-9182번이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당신의 입을 열기 전에 먼저 고민하라. 네,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요즘 내가 하는 말들이 은혜를 끼치는지 먼저 생각하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지요. 그렇듯 우리 말이 곧 음식이자 물과 같습니다. 말은 영혼을 위한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낙심한 자에게 격려의 말을, 패배한 자에게는 칭찬의 말을 건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하은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말씀. 말을 삼가라. 최근에 나눈 대화를 돌이켜 생각하며 움찔할 때가 종종 있다.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믿을 수가 없어. 아무래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아. 그냥 재미있자고 한 이야기인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했어. 할 수만 있다면 주워 담고 싶은 말을 내뱉은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가 한 말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불안과 이기심과 분노와 고통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말을 제어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수 있음을 아는가? 그분께 도움을 청한다면 당신이 말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평상시와 다르게 말이 없어질 수도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찬양과 평강이 당신의 대화에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기 원하신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말씀.

It is well, 마이크 스미스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서울 모태탑 창단의 많이 비 내게 있으면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피아노 연주 찬송입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클래식 화요의 찬양 이어집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네, 오늘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속상한 일이나 말을 듣더라도 잠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감사의 말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입술을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시고요.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 맺기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곡으로 워십 클래식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정신없는 여름을 보내고, 물론 아직 한낮의 더위는 여전히 여름이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아 여름이 이제 서서히 물러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오지요. 네, 계절적으로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오늘이 8월 22일 토요일. 이제 8월도 아흘에 남아있어요. 가을이 선다는 입추를 보낸 지 두 주일이 지났고요. 그리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며 더위가 그친다 이런 뜻이 붙여진 이름 처서가 바로 내일입니다. 옛말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날이 시원하니까 모기도 사람을 물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처서를 옛사람들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을 타고 온다. 아 정말 멋진 표현이죠. 덥던 여름이 지나자 반가움에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올여름 너무 더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또 정확히 계절을 찾아 움직입니다. 특별히 폭염으로 폭우로 수해를 입은 사람들 속히 회복되고 시원함과 함께 새 계절 가을을 기대하면서 남은 8월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피아노 연주로 듣겠고요. 이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메리 엘리자베스가 노래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이사야 55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말씀 이사야 55장이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지난주에 보내드린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8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는데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67님. 7월부터 세금 알바를 하고 있어요. 하루 5시간. 이렇게 힘들게 일한 적은 처음이랍니다. 다리가 아파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지만 일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시고요. 또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평안하신 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580님. 매주 토요일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극동방송에 바로 이 프로그램을 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1916님. 60년 넘게 살아온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은 0%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전부인 걸 느낍니다. 아멘입니다. 4648님, 주여 이 나라에 제2의 광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2545님, 이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4409님, 저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수년째 영혼육에 상처가 가득한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함께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가끔 힘들어서 놓고 싶을 때가 있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실 겁니다. 네, 잘 버텨주십시오. 또 5216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아직도 어렵기만 한 저입니다. 나름 전도 공부도 하고 전도 위에 기도하는데 내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아 막막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크고 높다는 성경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내 생각에 선뜻 이해가 안 될지라도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의 뜻이 제 삶의 옳은 길로 이루어지길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7770님, 나의 힘이 되시고 전부이신 주님, 주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져 주셔서 나날이 기쁨의 날이 돼가 감사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요.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의 용사님들 중보기도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5973님, 믿음의 군사들은 소금 맛을 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지요. 그럼 우리 주님 우리를 보시고 통곡하십니다. 주님의 맛과 향기로 세상 모든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5216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을 함께하며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그런 토요일을 보내려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준비된 찬양 띄우죠.

오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정열과 환희가 가득한 삶, 거룩하고 몰래 선을 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되도록 믿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안에서 어린아이와 깨끗한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루에 뭐 한 2분도 안 되는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었다고 하죠. 또 그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도 아무리 바쁜 일정 중에도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찾는 일기를 적는 일은 빼먹지 않았다는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역시 하루를 놓고 보면 매우 작은 일이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 일기가 자신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시간이라도 감사할 줄 알고 자신이 바라는 삶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좋은 변화를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삶과 하나님이 바라는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매일 그 삶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나아가면 좋겠지요. 매일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감사 제목을 기록할 노트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어요.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이 말씀 에베소서 5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뽑은 말씀이에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이 말씀 에베소서 5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하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의 축복의 재발견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웨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4127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주말에 쉬지 못하고 출근

하지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을 통해 방송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8849님 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6주 중에서 3주차를 마쳤습니다. 약간의 후유증으로 힘들긴 하지만 잘 견디며 집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편한 주말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8849님 건강 곧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1372님 시골에 99 되신 어머님께서 홀로 계셔서 자주 전화드리는데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잘 알아듣지 못해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 항상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0942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2011님 지난 13일 14일 여수와 익산에서 나라사랑 축제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자모님들 준비한 모든 분들의 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영접하며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0808님 말씀에 은혜 받으며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 높고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겠다고 다짐합니다. 잘하셨어요. 5876님 딸이 출근해 손주 돌보고 점심밥 챙겨주면서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에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오. 아멘. 1193님 남편이 소천 후 힘든 삶 속에 극동방송 주님 말씀에 위안받으며 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9507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늘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우죠.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소서. 시편 37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환난 날에 피난처이신 주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주님의 돌보심으로 땅에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을 때 마음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며 앞날을 맡길 때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가치 있음을 압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다 아시고 돌보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 삶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 명령을 지킬 때 도우사 나쁜 일에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실 줄 굳건히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맞춰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악을 멀리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선을 행하며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어 언제나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항상 악을 멀리하고 선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 제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뭐 돈도 띄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좀 도와준다고 아빠 모르게 이제 대출을 받아준 거예요. 그게 좀 화근이 돼서 지금 이제 가정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죽으려고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산에를 올라가서 이제 죽으려고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그 라디오를 그 옆에다 끼고 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시면서. 예, 네, 그때 보니까 이제 그 하느님 그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다가 차마 뛰어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울고 있는데 이제 아들 전화가 오고 그것도 거래처 갔다가 죽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제 마무리 좀 해놓고. 아, 그러다가 차를 이제 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원래 그 라디오 방송 자체를 안 들어요. 그냥 음악 나오면 틀고 그냥 이러는데 뭘 잘못 건드렸는데 극동방송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극동방송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송은 아예 안 듣고 그냥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습관이 하나가 생긴 게 그 이후로 차를 타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시죠. 그래서 그냥 새 생명 같아요.
1: 누군가는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습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손길이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뻗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가 미처 갈 수 없는 곳곳까지 복음이 흘러가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줄을 던지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번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나누는 교계 전망대 이하영입니다. 국내 초교파 목회 전문 종합지 월간 목회가 최근 통권 600호를 발간했습니다. 1976년 9월 창간 이후 50년 동안 단 한 호도 거르지 않고 매달 한국교회 목회 현장을 기록해 온 건데요. 오늘 교계 전망대에서는 50년 전 월간 목회를 직접 창간하고 또 600호까지 이끌어온 박종구 목사님과 함께 월간 목회의 지난 50년 그리고 오늘의 한국교회와 목회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박종구 목사님 오늘 모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1976년 9월 또 직접 월간 목회를 창간하셨는데 당시는 한국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0: 50년 전에 목계 전문 잡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 예, 우리나라 70년대 또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80년대는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도시 집중화 인구 추세를 보입니다.
0: 네.
1: 그래서 도시 교회마다 이동해온 그런 인구 수용 또 교인 수용 이런 것으로 뭐 급성장하는 성장학 교수들의 말을 빌리면은 폭발적 성장 시대가 되었습니다.
0: 네.
1: 교회가 양쪽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에게는 정보가 부족하고 자료 빈곤에 시달리게 되지요.
0: 네네.
1: 그리고 서구 신학이 물밀듯이 유입돼 들어오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0: 네.
1: 어떻게 하면 목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목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런 시대적 필요에 의해서 네. 우리가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렇게 시작한 월간 목회가요. 이번에 통권 600호를 맞았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또 한국교회 목회 현장을 기록해 온 건데요. 600호를 맞은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1: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0: 아멘.
1: 뭐 잘 모르고 심었던 사람이 그 원흉이 제가 되겠는데요.
0: 무슨 말씀이세요?
1: 네. 많은 좋은 필진들과 또 애독자들이 참여를 하고 여러 문서 선교 기관에서 또 후원을 해서 성장해 왔습니다마는
0: 네.
1: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었다고 봐집니다.
0: 아멘. 지난 50년 동안 이 600호를 이어오면서 월간 목회가 한결같이 지켜온 기준과 가치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 위에 장성해가는 교회 또 그런 모습을 지향하고 그런 모습을 소망하는 이론과 실제의 그런 조화,
0: 네.
1: 대오리와 프락시스의 앙상블이라고 할까요?
0: 네.
1: 그다음에 개혁신학의 현장화, 신학이 교리로 학문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목회 현장, 생명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0: 네.
1: 그것을 우리의 그냥 편집 기획의 가치로 삼고
0: 네.
1: 해왔습니다.
0: 네, 어쨌든 말씀 중심으로 또 어떻게 현장에서 그게 풀어질 수 있는가 끊임없이 또 이렇게 씨름을 해오셨는데 지난 50년 동안 또 그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주제를 계속 다뤄오셨잖아요.
1: 예.
0: 1970년대, 80년대는 또 교회 성장의 부흥
1: 예.
0: 중요한 화두였다면 또 지금은 건강한 교회, 뭐 지속 가능한 목회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한국교회가 생각했던 좋은 목회, 성공한 목회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목회의 기준도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는지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1: 예, 일제강점기 순환기를 지나서 자유로운 예배 분위기 속에서 또 근대화 산업화로 가는 도시 집중 인구 현상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성장학, 성장 세미나가 이제 왕성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 그 동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첫 번째 그런 물음이었고 두 번째로서는 성장만이 아니고 어떻게 성숙으로 연결해 갈 것인가 성숙의 관리
0: 네.
1: 이런 것이 또 그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로는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끊임없이 개혁되어가는 교회
0: 네.
1: 새로워지는 교회의 지침은 무엇이겠는가 그 현장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 이런 과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0: 네. 계속해서 또 새로워지는 또 주제들이 있을 텐데 끊임없이 또 월간 목회가 다뤄오면서 또 한국교회 목회 여러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0: 내십니다. 50년 동안 단 한 호도 거르지 않았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발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잡지와 출판 환경도 지금 크게 변했고 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월간목회 발행하면서 이번에는 참 어렵다 이랬던 좀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나요?
1: 50년 동안 600호를 결호 없이 네. 이제 발행한 그런 실적이나 또 한 매체를 이 프린팅 미디어를 창간에서부터 50년 동안 발행인과 편집인을 겸한 예가 세계 역사상에 없다고 그럽니다. 네. 제가 확인은
0: 네.
1: 확인은 안 했지만 네. 어느 역사 신학자가 저더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그 내세울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무엇입니까? 생명 공동체 아닙니까?
0: 네.
1: 생명이 멈출 수는 없지요.
0: 네, 아멘. 네,
1: 다른 건 다 멈출 수 있지만 이 목회 현장은 스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호흡에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네. 오게 된 것이죠.
0: 어허.
1: 멈추면 죽는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네. 해왔습니다. 위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경제적인 재정적인 그렇죠. 그 운영 문제가 되겠는데
0: 네.
1: 첫 번째 위기는 우리나라가 그런 경제 파탄이 되었던 IMF 때.
0: 네네네.
1: 예, 다행히 그때 우리가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시리즈가 개발돼서 폭발적으로 한국 교회의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잘 되기 때문에 그 교재 보급이 한국 교회로 성장해서 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최근에는 지난번 팬데믹 때
0: 코로나 팬데믹 때
1: 예. 네. 일단 집회를 통제를 하니까
0: 네.
1: 교회 예배도 모이기가 힘든데
0: 네.
1: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 불가능했지요. 그런데 이제 포스트 팬데믹 지금 지나갔는데도 우리들의 정서가 닫혀 있어서
0: 네.
1: 그게 아직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데
0: 예.
1: 하나 지혜가 있는 것은 노아 방주는 사대와 노가 없지 않아요.
0: 네.
1: 그리고 방향 키도 없고
0: 네, 네.
1: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월간 목회가 지금 월간 목회뿐 아니고 모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0: 네.
1: 내가 인간이 노와 사대 혹은 도처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굳은 믿음이 더 강하게 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아멘. 숱한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멈추면 죽는다. 생명은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아, 600호를 기념해서 조금 개인적인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발행된 월간 목회 600권에 정말 많은 기사와 특집들이 담겨 있을 텐데 발행인으로서 지금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권 또는 한두 개 기사나 그런 특집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예. 뭐 먼저 창간호를 들 수 있습니다.
0: 창간호. 야, 네.
1: 1976년 9월호가 제 1호 지령 제1호 창간호지요. 그때의 특집은 5개 신학교 신대원생들이 좌담회를 했습니다.
0: 5개 신학교 다 합친 거예요? 네.
1: 예. 한 사람씩 그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0: 와, 네네네.
1: 그때 그 주제가 한국교회 이것이 문제다.
0: 도전적인 주제로. 네.
1: 그렇죠. 교파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고
0: 네.
1: 뭐 연대도 다른 신학생들이 아직 목회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서 객관자로 바라보는 소위 그런 주제를 다루었는데 의외로 현역에 있는 목회자들도 그 예민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0: 네.
1: 반응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책이 나오자마자 3일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0: 와.
1: 창간호가.
0: 와, 네.
1: 예, 그래서 재판을 했지요.
0: 어허.
1: 예, 창간호 재판하는 그런 그 경력도 가지고

0: 있습니다. 그때 활판으로 인쇄를 오기 때문에 네. 인쇄를 하면 판을 해체해버리는데 다행히 3일 동안 보관이 돼 있어서 바로 재판을 해서 이제 만 천분가에서 만부를 넘어서는 예, 그런 그 장가노 그것이 늘 사랑스럽고 우리에게 끝없는 격려를 해 주었다
1: 네.
0: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 네네.
0: 그 다음 해에 지상 논쟁을 우리가 기획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그 신학자 두 분의 논쟁이 한 4개월 지속됐는데
1: 네.
0: 그때 뭐 그 일반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1: 오, 일반 언론에서도요?
0: 네. 예. 일간신문.
1: 네네.
0: 또 통신사. 그 후에 끝난 이후에는 이제 잡지사에서도 다뤘습니다만은 이런 한국교회 뜨거운 논쟁 뭐 이런 그 타이틀을 뽑아서 그렇게 했는데 구원 문제를 우리가 처음에 들추어내서
1: 네.
0: 공론의 장으로 올려놨다 하는데 네. 큰 그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새롭게 신학을 접근하는 목회 현장의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건 계기가 됐기 때문에
1: 네.
0: 그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1: 아무래도 이 첫 것에 대한 애정이 좀 더 강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0: 예.
1: 한국 사회에도 일반 사회에도 이렇게 반향을 일으킬 만큼
0: 예.
1: 또 그런 영향력 있는 월간 목회 이 잡지가 되어서 또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통권 600호를 맞은 월간 목회 박종구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간 목회 박종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위기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교인 감소, 또 다음 세대 감소 위기 이런 건데요. 목사님께서는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하던 과정도 지켜보셨고 또 지금도 보고 계시잖아요. 정말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 이 사람이 줄어드는 거라고 보시는지

0: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예. 예, 이제 물량적 현상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교인 수가 줄어든다. 재정이 이제 어려워진다.
0: 네네.
1: 뭐 이런 외형적인 건데 사실은 본질 회복을 위한 기회가 이때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0: 오히려 기회다.
1: 그렇습니다. 네. 네. 생명체가 문제를 갖고 문제에 봉착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에게 무슨 질병이 있는 건 아니죠.
0: 네.
1: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0: 네.
1: 이것이 줄어들고 위기다 하는 것은 추수기가 가까웠다. 예, 알곡과 죽정이를 이제 가려내는 그런 그 시기에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0: 네.
1: 그것이 뭐 다 성서적인 그런 안목으로 접근하고 통찰해야 됐을 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0: 네.
1: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우리 월간목회에서는 집중적으로 앞으로 풀어가려고 생각합니다.
0: 네네.
1: 첫째는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보고 접근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성경 공부와 말씀 선포,
0: 네.
1: 설교지요. 예, 이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0: 아멘.
1: 예, 그래서 그런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약을 해석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뭐 31,173절인데 한 절 두 절 뽑아서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접근하려고 했을 때는 단절된 성서를 점으로 접근하는 자세고요. 성경을 선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이 빨리 회복되어서 신학교에서 훈련도 그렇게 돼야 되고 교회에서 성도들 훈련도 그렇게 전하는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각각 서로 다르게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함으로 한국이 세계 2단의 온상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교단도 274개라는 공식이
0: 네.
1: 나오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돼가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부분적 접근에서 통전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문제.
0: 네.
1: 두 번째로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이런 조직이 그것이 미래 지향적인 조직이냐 아니면 과거 지향적인 것을 그대로 매너리즘으로 답습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객관화해 봐야 필요합니다. 그것은
0: 네.
1: 좀 뭐 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말씀 통전적 접근. 교회 조직 혹은 구조적 문제 발전
0: 네.
1: 뭐 이런 것을 저는 짚을 수 있습니다.
0: 네. 앞으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또 월간 목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위기 속에 또 기회를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만난 교회나 목회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래도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 예, 교회는 원래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세속 도시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을 거기에 심은 것이 교회 아닙니까? 예, 교회는 늘 희망지향적이다. 그리고 이제 염려하신 분들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 신뢰도 뭐 상실되고 잡동사니들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라지보다 알곡이 많습니다.
0: 네.
1: 그런 면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문제 예 그리스도는 문제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0: 아멘.
1: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높으신 경률 그 뜻의 비밀에 접근하는
0: 네.
1: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좌우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황야에 서서 우리가 뜨겁게 가져야 할 것은 우리 가슴으로 다가오는 바로 이 소망,
0: 네.
1: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0: 네. 교회는 항상 희망을 품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한편 월간 목회도 새로운 변화를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월에는 PDF 에디션 시작했고 또 오는 9월에는 기존 목회 연구원을 AI 목회 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0: 들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종이 매체를 통해 또 목회 현장을 섬겨온 월간 목회가 이제는 AI를 본격적으로 연구한다는 점도 상당히 상징적으로 느껴지는데 왜 지금 AI와 목회를 같이 연구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1: 아, 예.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그 AI 지능 싱귤래리가

0: 목회하는 목회자들끼리 서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연결만 해놓으면은 거기에 새로운 창조적 생성이 이루어지는 건 그다음 문제니까.
1: 네.
0: 그래서 월간 목회가 지면뿐 아니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1: 네.
0: 서로 개교의 벽에 갇혀 있는 또는 교단 벽에 갇혀 있는 목회자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초연결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동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네. 제시한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그것이 새로운 전략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1: 네.
0: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예, 예. 1976년 첫 번째 월간 목회를 만드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또 600번째 월간 목회를 받아보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601호부터 또 새로운 기록,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텐데 앞으로 이 월간 목회, 한국교회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싶고 또 어떤 목회자들과 동행하는 그런 매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0: 예. 76년에 장관 되었고 85년에 크로스웨이 성경연구라고 하는 성경공부 교재를 프로그램화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기둥을 세운 셈이지요.
1: 네.
0: 월간 목회라고 하는 정기 간행
1: 네.
0: 프린팅 미디어를 하나 기둥을 세웠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 성경을 바르게 접근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자 하는 크로스웨이 기둥 두 개를 세워서 마치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처럼
1: 네.
0: 두 기둥 두 날개 하나는 페카바 향기 하나는 성류 향기 한국교회 이 두 개를 세웠기 때문에 성전에 가면은 그것부터 보고 들어갔댔지요. 그러니까
1: 네.
0: 이제는 목회자와 현장 탐험 그것을 역시 이 두 기둥 사이에 보이는 또 두 기둥 사이로 가는 그런 시각으로 끊임없이 현장 탐험을 해서
1: 네.
0: 우리 잡지에 갈무리 하고자 합니다.
1: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50년 동안 한국교회를 기록해온 한 사람으로서 오늘 한국교회와 또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저는 사실 뭐 무대 조명수에 불과하지 뭐 내가 뭐 무엇을 주도해 나가는 조직을 갖고 내가 무엇을 힘을 갖고 하는 거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객관자 입장에서 무대에 오른 지도자들을 바르게 조명하는 임무입니다. 조명 핀잡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목회를 기업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선교 논리로 접근해라. 기독교가 미국 가서는 기업화됐다고 그러잖아요. 기업화.
1: 네.
0: 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대기업화 됐대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선교 논리로 접근해야지 비즈니스 논리로 목회를 접근하지 않은 것이 거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다. 두 번째로서는 한국 교회의 저력을 장점으로 살리자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젊은 객기로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는데 그러나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어느 교회에도 갖지 못하는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회에 열정적이라든지 헌금의 솔선수범이라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잘 살려야지 무조건 그것을 어떤 그 뭐 번영 신학의 잔재물로 분류할 수는 없다.
1: 그러니까 네.
0: 세 번째로서는 사도들의 DNA를 회복하자. 너무 광범한 주제 같습니다만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집사들 교회 직분들을 선출한 거에 나오는데 그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에 우리는 이 역할을 분담해서
1: 네.
0: 그 자기 그 역할에만 충실하면

0: 됩니다. 옛날에는 뭐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했지만,
1: 네.
0: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목회자는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씨앗의 비유에 그 씨 뿌리는 데 비유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뿌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씨앗 자체가 아, 튼실한 건실한 살아있는 씨앗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이 예, 살아있는 씨앗이 아니면은 그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지요.
1: 예.
0: 바도 사울의 권면을 제 마지막 권면으로 삼고자 합니다.
1: 네.
0: 예, 성령의 검을 가지라.
1: 아멘.
0: 그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1: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통권 600호를 맞은 월간 목회 박종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5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이어온 600권의 기록이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목회 현장을 잇는 소중한 기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계의 흐름과 시대 이슈를 전해드리는 교계 전망대, 저는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혹독한 더위 견디시느라 두루 고생이 많으셨죠. 서머 스페셜로 진행됐던 참 좋은 내 친구도 오늘부터 정규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이 힘들었고 또 피해도 컸는데요.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벽 이슬 같은 삶이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네 삶은 만만치 않은 세월이죠. 특히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더 길게 여겨질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새로운 희망을 찾고 견뎌내며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제 올해도 넉 달 남짓 남았습니다. 변함없는 평안으로 복되고 은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스너즈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주의 친절한 달의 안기세².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계략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힘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미 도움의 손길을 펴셔서 사나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늘 함께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찬의 노래로 듣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 같이 나눌 텐데요. 9507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입추가 지나갔네요. 올여름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찬양 신청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들려주세요. 네, 9507님 사연인데요.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인사가 이렇게 한참 우리 서로 나눴잖아요. 휴가 다녀오지 못한 분들, 이걸 휴가인데 이거를 저 다녀온다고 하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거 뭐 그냥 우리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이렇게들 인사하잖아요. 피서라고 해서 예전에는 7월 말에서 8월 초, 10월 한 28일부터 8월 3일 이때 딱 몰려갔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편안한 시간을 택해서 그렇게 많이 계획을 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8월 초까지 휴가철이라고 해서 많이들 피서도 가시고 뭐 산과 또 바다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휴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게 특별히 계획 잡아서 집에서 떠나서 어디 뭐 바다로 계곡으로 그렇게 가는 거 그 좋으셔요? 막 이렇게 다시 한번 리프레시 된다. 다시 한번 휴식에 좋은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다 뭐 이런 생각 드세요? 네, 무엇이든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생도 그 좋게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게 또 즐거움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일을 대하는가가 참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휴가를 가면 주위를 끼고 갈 때가 불편하지만 생기게 되곤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휴가지에서도

꼭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해서 주의를 지키는 게 좋겠고요.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중에는 어디 저 제주도까지 가셨는데 주일 예배드리러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또 내려가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건 정말 환경이 변하고 뭐 여건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더라도 놓치면 안 될 것이 아닌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물려받은 너무나 좋은 신앙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 항상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또 많이들 다녀오셨으면 마음 추스리고 또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살기에 애써야 될 텐데 찬양과 함께 또 극동방송과 함께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면서 그렇게 보내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지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지금 신청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도 되어주면서 네, 그렇게 보내도록 하자고요. 네, 9507님 신청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띄워드릴 텐데요. 피아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6206님 주신 사연입니다. 아침 예배하고 사무실에 있는 탑차를 청소합니다. 직원 2명이 일하고 차량

식당 청소를 못한 점을 이해한 사장인 제가 깨끗하게 청소해서 직원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길 바라는 의미로 청소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가정 손경민 찬양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이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장님이 청소를 하면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청소를 하면 다른 직원들이 그만큼 편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함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너무 아웅다웅하는 이 세상 세태에 많이 물들지 않았나? 그냥 손톱만큼이라도 손해보려 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5cm만큼 더 가면 뭐라 그러고 덜 갔다고 뭐라 그러고 그걸 또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손해보는 듯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생의 참된 지혜가 뭐예요? 사실은 거룩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양보죠. 내가 뭐 인격 도야를 위해서 하는 그런 양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주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음에서 나오는 양보, 그 믿음에서 나오는 손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6206님이 바로 그런 사연을 딱 마침 보내주신 거예요. 탑차는 사실 이 회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자산일 겁니다. 그 자산을 이제 대표가 직접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또 얼마나 또 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직원이 많은 회사는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그만큼 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돋보이고 보여질 텐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다 알려지고 다 함께 공유하게 될 텐데 사장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고 인간관계 이루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요 못 알아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오지랖이 넓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뭔가 좀 모자란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이 들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는 알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헛된 것들에 물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행하자고요. 6206님 좋은 마음에 담긴 사연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 회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6206님 신청곡 주의 가정 손경민님의 노래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관광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장애인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2026 관광일자리페스타와 연계한 채용으로 호텔의 하우스키핑과 환경미화, 조리, 사무보조를 비롯해 전시컨벤션 기업의 사무보조 등 다양한 직무가 마련됐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장애인 구직자는 오는 8월 28일 오후 6시까지 입사 지원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면접 대상자는 9월 8일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 관광 일자리 페스타는 9월 15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립니다. 관광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새로운 직무를 경험하고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특별한 장기자랑이 열립니다.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제2회 추석맞이 장기자랑 서대문 스타 S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장애 유무나 나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노래와 춤 등 자신의 끼와 재능을 무대에서 자유롭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 예선을 거쳐 본선은 9월 16일 서울 부가연 문화체육센터 아트홀에서 열리며 대상과 최우수상 등 참가자들을 위한 시상도 마련돼 있습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행사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즐기는 지역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오늘이 간다고 끝이 아니죠. 내일이 옵니다. 오늘 실족했더라도 내일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뜻 안에서 살아가는 이에겐 딴 근심이 자리 잡을 수가 없죠. 다만 진리의 푯대만을 바라보며 다름질해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의 염려와 근심 일랑 묻어버리고 새날에 새 일을 꾸려간다면 승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홀리원 앨범 중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여우,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천연.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장윤호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소개 좀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축복의 인사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21년간 의료 봉사로 섬기고 있는 장윤호 선교사입니다. 듣기만 해도 위로되고 생각만 해도 힘이 솟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하늘의 이슬의 복과 이 땅에 저장된 물의 복과 자라가 하는 태음의 복과 계시를 맺게 하는 태양의 복이 오늘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할렐루야 아멘으로 저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지금 의료 선교 사역을 한다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필리핀에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1: 필리핀 의료 선교한 지가 원래로서 한 21년쯤 됐네요.
0: 네. 어느 지역에서 하고 계세요?
1: 잠발레스 주라고 산 마리셀리노 산 페리페 산나시소라는 네. 세 지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름 이렇게 말씀하셔도 네. 어딜까 하고 마닐라만 알고 있으니까요. 네. 오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1: 네. 마닐라에서 차를 타고 한 7시간 가는 산 쪽에 동네들이에요.
0: 네. 거기에 있는 우리 현지 사시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데요. 필리핀으로 또 가시고 이렇게 선교사가 되시고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1: 2004년도에 아들을 인도다가 유학생으로 보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아들이 영어 선교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아들이 필리핀으로 유학을 간 데서 필리핀에 저희 노예에 소속되는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도 알아보고 이제 필리핀을 가게 됐는데 아들이 필리핀을 유학을 하다 보니까 필리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다음 해부터 선교 사역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0: 네.

0: 가족의 인도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셨는데요. 그때 어떤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하게 되셨을까요?
1: 2004년도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제게 줬어요. 그 신명기 33장 18절의 말씀인데, 스불론을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는 신명기 33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열두 지파를 축복을 하고 난 150년 후에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스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들 모든 형제를 통수하는 자이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뜨겁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목회자들을 200명의 이사갈 지파를 세워봐야 되겠다는 네. 마음을 가지고 필리핀을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흔지 목사님 협력을 하면서 그들의 사례비를 듣고 네. 교회를 돌아보게 됐고 하는데, 필리핀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목사님처럼 배움이 짧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세미나를 해야겠다, 말씀 세미나를 해야겠다 하면서 세미나를 하기를 시작을 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일정을 갖고 부흥회도 해가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목사님들이 현재 교회가 필요하다면은 가서 확인을 하고 난 후에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는 게 한 17개의 교회를 네. 건축을 했습니다. 그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0: 네. 그런데 지금으로도 21년 전이면 지금도 필리핀의 치안이 좀 겁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결단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저는 필리핀 치안이 두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0: 네.
1: 그러나 지금까지 20년 경험한 건 필리핀 치안이 두려운 게 아니고, 제가 베푸는 사람 입장에 선교사는 그냥 한량없이 베푸는 겁니다. 그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고 또 물질도 베푸고, 베푸는 입장에서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렵거나 떨리거나 무섭다 생각을 안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0: 네.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니까요. 네. 우리 선교사님 가족을요. 의료 선교 사역을 하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교회도 세우시고 현지인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런 세미나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방송 가족들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1: 현지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작은 섬으로 다녔어요.
0: 네.
1: 섬으로 다니다 보니 그들이 섬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표현을 잘 못하는 그분들이에요. 그렇다고 돈이 없으니까 약도 마음대로 삼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공부하던 것을 마저 끝내기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공부를 시작해서 중의학 국제 의사 매너를 취득을 했어요.
0: 네.
1: 취득을 하고 2018년도에 마닐라에 클리닉 센터를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하면서 2015년도부터 섬으로 다녀야 되니까 필요한 게 의료 선박이었습니다.
0: 네.
1: 그 의료 선을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0: 네.
1: 치료를 하러 이제 이 섬에서 저 섬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생기는 이익금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0: 네.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배를 타고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 한 줄기 빛이다,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0: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나요?
1: 그들이 국교가 카톨릭이다 보니까 네. 복음은 잘 받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우리하고 민족성이 달라서 그런지 진실한 면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고민을 많이 해본 거죠.
0: 네. 그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1: 아이들은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변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쪽 말로 예속해, 예속해 하면은 우리는 잘 받은 줄 알지만은 삶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0: 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1: 그 삶의 변화가 없는 또 일부 분들을 보면은 낙심이 되실 법도 하신데 어떠셨는지요?
0: 낙심은 많이 했죠. 그러나 진흙 가운데 꽃이 핀다고 한 아이라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낙심은 둘째 문제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볼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1: 아멘. 복음을 받아들인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네, 섬으로 다닐 때는 네. 상당히 복음을 아이들이 잘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변하고 저희가 지켜봐도 복음을 받은 아이들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아이들하고 행동이 달랐어요.
1: 네.
0: 그 복음을 받은 아이들은 말씀이 육신에 거해서 그런지 행동이 바릅니다. 필리핀이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고 생활난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복음을 받았고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거의 나쁜 짓을 안 해요.
1: 네.
0: 그래서 아, 이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1: 네. 사람을 뼛속 깊이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파워 있는 복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려웠을 때 김장한 목사님 6.25 동란대 또 미군을 만나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하나님 믿고 목사님이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왕으로 거듭나셨잖아요.
0: 네.
1: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지역, 나라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필리핀에서 키우는 그 아이들이 그 나라, 그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0: 네. 그렇게 되길지도 바라고 기도하고 또 행동하고 있습니다.
1: 아멘. 20년간 사역을 해오시면서 보람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
1: 어떠세요?
0: 최근에 있던 일들입니다.
1: 네.
0: 산 마리셀리노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산 쪽으로 급이 되는데 이제 큰 호수를 지나가야 돼요. 돌아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방법이 작은 통통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섬 마을에 도착을 하자 저 섬 이쪽에서 사람들이 웅숭숭하는 네. 소리가 나길래 그쪽을 쳐다보니까 한 10여 명이 들것을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1: 네.
0: 무슨 일이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들것이 점점 강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저도 올라가는 도중에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니까 사람이 죽어간다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뛰어가서 보니까 들것에 여자 한 분이 실려가 내려오고 있어요. 의식이 없었어요.
1: 네.
0: 그 이게 어떻게 되냐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가 의사인데 내가 한번 볼 수 있느냐 하니까 급하니까 그분들이 빨리 좀 받아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를 상태를 살펴보니까 고혈압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대로 기도를 하면서 침으로카 치료를 했더니 아 이분이 불뚝 일어났었어요.
1: 호흡이 돌아왔네요.
0: 예, 호흡이 네. 일등이 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1: 네.
0: 거예요.
1: 네.
0: 지금 강 호수 건너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는데
1: 네.
0: 사람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새꼬챙이 작은 새꼬챙이로까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1: 네.
0: 하나님이 도왔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그 산 마을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또 이렇게 살린 적이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이동식 진료소로까 산 마을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진료소를 가지고 옮길 때는 몇 박스 해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루 만에 다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을에 찾아갈 때는 주로 한 4박 5일씩 머무릅니다.
1: 네.
0: 새벽 2시가쯤 됐나? 막 차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잠길에 취해가 나가봤더니 그 흔지 목사님 여동생이 문을 두드면서 오빠가 죽어간다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깜짝 놀라서 뛰어가니까 제리라는 흔지 목사님이 식은 땀을 흘리면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온몸이 차갑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 해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흔지 제리 목사님이 살아나셨습니다.
1: 할렐루야.
0: 이런 기적들이 제가 객지도 느끼지도 생각지도 않은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1: 아멘.
0: 이 소문

0: 사람이 마을로 나가는 거예요. 야, 저 한국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 네. 이런 소문들이 나니까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네. 네,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시는 네.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네. 필리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기도와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0: 저도 늘 동의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에서 필리핀에서 오신 장윤호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교사님을 진짜 오지 마을까지 가서 선교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셔서 이렇게 뜨겁게 선교사역까지 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도 좀 잠깐 들려주세요.
0: IMF가 오기 전에 네. 기자 생활을 했죠. IMF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흑님의 부탁으로 기도원에 가서 영성 교육을 받다가 훈련을 하다가 중간에 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1: 네.
0: 그 뜨거운 주님을 만나서 인생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없다고 생각했던 주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이해가 한번 살아보자.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는 생각을 갖고 신학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1: 네.
0: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쭉 해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볼까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에 뛰어들었고 또 공부 끝내지도 아니했던 공부를 해서 중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에 제가 없다라고 했던 그 주님을 만나고 난부터 내가 주님에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삶이다.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란 것을 제가 알았던 거고
1: 아멘.
0: 깨달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주님이 살기 위해 노력을 해봤습니다.
1: 주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 선교사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고 계세요. 답답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0: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감찬 장군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1: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0: 역사의 기록들, 이 사관들이 쓴 기록과
1: 네.
0: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선조가 어떤 행동을 했고 무슨 일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 보지는 못했지만 확실한 사실로 네. 우리가 알고 있죠.
0: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선조들이 한 행적과 행위를 알 수 있는데
1: 네.
0: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1: 아멘.
0: 저도 젊었을 때는 이 성경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이건 남의 나라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없다라고 했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경을 바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거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구나. 즉 우리가 난중일기가 있음으로써 이수진 장군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고 맹량대첩에서 배가 12척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다시피 성경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살피다 보면은 없다라고 생각하던 안 계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1: 아멘.
0: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믿음이 없었는데 그 없다라고 했던 하나님이 제게 와서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분이 주셔야만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1: 아멘. 나를 찾는 자에게는 분명히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요.
0: 네.
1: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꼭 만나시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선교사님 앞으로 또 필리핀에 들어가셔서 오지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실 텐데요. 기도 제목 비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겁니다.
0: 제가 오지 마을을 다니게 된 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오지 마을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0: 없어요. 심지어 먹을 거 가게, 구문 가게조차도 없는 마을이었는데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저는 평상시에 오지 마을 밑에 교회에서 오지 마을 분들을 두세 시간 걸어와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왔었어요. 그 치료를 받는 도중에 할아버지가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심하게 우시길래 저희 팀들이 말렸는데 그냥 놔둬라. 할아버지가 얼마나 한이 많으면 저렇게 우시는가. 할아버지가 다 웃었는지 울음을 그쳤어요. 제가 여쭤봤죠. 할아버지 왜 웃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께서 74년 만에 으사를 처음 봤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면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아, 내가 병원에서 치료하고 도시에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산골 마을이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마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내 현장에서 직접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동식 진료소를 만들어가지고 오지 마을 찾아가는 데까지 가봤습니다. 그게 가니까 그동안에 보지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던 아이들을 본 거예요. 그 서너 살 무는 아이들이 꼭 제 어릴 때처럼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예수님에 알게 할까. 그들이 태반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여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 작은 손녀아이 7살 분 조이라는 아이가 와가지고 제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갈록으로 놀러장 하면서 불러요. 근데 왜 조이 왜 부리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라는 질문에 네가 왜 의사가 되려 하니? 우리 아이따 민족 가운데 의사가 없대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다음에 크면은 의사가 되어서 우리 민족을 치료해 주고 싶다라는 네. 말에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해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대로 아이들을 방치해 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부모님이 봤을 때는 그 산속에서 아무 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산에서 나는 야생, 자기들이 가꾸었지만은 가꾸는 게 아니라 야생 수준이었어요. 그런 고구마나 감자나 살만 먹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대물림을 받지 않기에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 자린 데까지 저희들이 빵하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마을로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아이들이 영화나 인형극이었어요. 근데 전기가 없는 마을들이 돼가지고 영화를 본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휴대용 발전기를 켜가지고 영화를 보여주고 또 인형극을 부자와 나사로라는 인형극을 하면서 범죄하게 되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인형극을 통해 가르치고 또 예수님 영화를 따갈로그 된 영화를 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발전기를 켜서 영화를 보여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몇 분 보고 하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찬송가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막 따라하면서 떼창을 부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함을 제가 느끼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보람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구나. 이 아이들에게 한 끼의 따뜻한 식사라도 좀 먹여보고 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대물림을 받지 않으려면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됐는데 마침 그게 20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세워놓은 건물 4동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5년을 사용하다가 15년치 방치된 건물이에요. 제가 건물을 찾아가서 살펴보니까 많이 낡고 또 수리할 곳이 많이 있지만은 이곳을 수리를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율동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언어인 따갈로우와 수학을 가르치면은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가져온 것을 대물림 받지 않고 다른 세상을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들을 불러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1: 네.
0: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인력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

동안에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장윤호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

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 합창단의 대상으로 하는 특별 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참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쁘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 우울하고 외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문제 많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마른뼈인생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서 더 이상 마른뼈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선자 에셀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자를 이끌어 어느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 가보니까 사방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입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진행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마른 뼈들은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선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것입니다. 살아있다고는 하나 마치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 35년이 그랬습니다.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까지 빼앗겨서 한국말도 쓰지 못하고 일본말을 써야 되고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에게 광복이다가 왔는데 에스겔 당시 이미 10년 넘게 저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처럼 심히 마른 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노예가 되어서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른 뼈 인생에서 벗어나보려고 낮이고 밤이고 밤낮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렇게 저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들이 마른 뼈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고 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마른 뼈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 감사, 감격,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교회에 무슨 일을 맡겨도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서서히 사라지더니 예배의 구경꾼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쉽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남탓만 하고 있다면 이미 그 모습은 마른 뼈가 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사고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우린 돌이켜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주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장 1절에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 절망의 결박을 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그 순간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장 3절에 설명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힘, 주님의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은 우리가 그 힘을 잃어버리는데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잘려서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성경을 보면 그가 힘을 잃어버린지도 몰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서 이 권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회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문제 속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쓰임받으려면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때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문제에 부딪힙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참소할 때 마음의 상처로 스스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권능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무능력자가 되어서 사소한 것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주의 권능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주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에스겔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 그 뼈들이 붙어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붙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모양은 되었는데 그들이 아직 생명이 없어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자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30장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기가 동서남북에서 불어와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각 사람이 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 무기력하고 비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 많고 죄로 뒤덮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후에 다른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진행형입니다.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도록, 그래서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삶을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내게 맛이 없어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소하지 말려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헛된 것입니다. 저는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서 그거로 인해서 자녀들끼리 싸움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았으면 정말 좋은 일 하다가 천국 갈 텐데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나니까 온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코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그는 20세기 미국의 저명한 변호사이자 백악관의 핵심 권력 중심부에 있던 정치가였습니다. 미국 37대 닉슨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특별보좌관으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자입니다. 늘 대통령과 나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는데, 그가 1972년부터 1974년 동안 미국 정치 역사상 최대 스캔들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법방해죄로 연방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건물 내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귀한 5명이 침입했다가 현장 경비원들에 의해서 발각되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소지품을 뒤져보는 가운데 백악관 보좌관의 연락처가 기록된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 일로 1974년 8월 9일 대통령에게서 스스로 사임을 하고 찰스 콜스는 연방교도소 죄수로 수감되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받은 중간에 1974년 8월 12일 워터게이트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가 친구 탐 필립스 회장 집을 방문을 합니다. 찰스 콜스는 자기는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곤경에 처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너무나 평안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스트레스도 안 받나? 자네같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나 못지않게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하니까 그 친구가 빙그르 웃으면서 제가 예수를 만난 얘기를 합니다. 톰 빌립스가 뉴욕 빌리그램 전도집회에 나갔다가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생을 그분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C.S. 루이스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의 가장 큰 죄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시간 되면 이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도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악이란 바로 교만 또는 자만입니다. 이상 사람들은 이 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악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 책을 전달받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자신의 그 교만했던 모습, 권력의 정점에서 대통령과 늘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가 자기의 교만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그의 자자전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두꺼운 갑옷이 깨져나갔다. 나는 평생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비참한 교만 덩어리였음을 깨달았다.

0: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쇼한다고 형량을 줄이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말한다고 했지만은 그는 1974년 재판장에서 자신의 그 잘못을 변호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인정하고 유죄로 인정하고 백악관 참모 중에 최초로 연방교도소에 복역되어 수감되어 7개월 동안 복역을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때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며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영예, 자유, 심지어 정체성까지. 당시 나는 죄수번호인 23216으로 불렸다. 교도소에서 작은 흑백 TV를 통해 내가 3년 반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보아야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극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가 감옥에서 있으면서 감옥의 재수자들을 만났는데 가장 이 세상에서 절망적이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도소를 나온 다음 나는 남은 여생을 이 재수자들, 감옥에 있는 재수자들을 위해서 살기로 하고 1970년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전 세계 재수자들과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집회를 할 동안 강연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금을 모아서 재수자들을 돕고 그래서 1994년 종교계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상금 100만 불을 받았는데 그 100만 불 전액을 재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외된 재수자들을 돌보라고 잠시 저를 거쳐가게 하신 것뿐입니다. 2005년도 타임즈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임을 안다. 권력자 12명이 모여 음모를 꾸몄지만 살기 위해 두 주도 지나지 않아 거짓말한 사실을 폭로했다. 반면 보잘것없는 제자들은 40년 동안 모진 고문 속에서도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순교했다. 이 차이가 부활의 증거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를 만나 마른 뺀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마른 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마른 뼈 인생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에게 성령이면서 다시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2-6181-9191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라디오 예배 토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 93년도에 처음 들어갔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가지고 간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새벽에 켜서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 보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가. 그때 극동방송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새벽에 좀 너무 놀랬죠. 아,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겠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몽골 그곳에서도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후원이 북한 땅, 러시아 땅, 지금도 복음에 목말라 하는 또 한국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요.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후원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간증자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가
1: 가는 그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듣는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삶의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42-828-9개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

0: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예전에 저희 직원 채플에서 한 목사님이 치매에 관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기억에 납니다.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지만 내가 누구인지가 잊혀져 간다는 것이 치매가 가진 큰 아픔이죠 라고 하시며 육적인 치매만큼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영적인 치매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날 말씀을 들으며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청취자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다며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이제는 저도 알아보지 못하는데요. 이 점도 정말 슬프지만 더욱 간절한 저의 기도 제목은 저는 잊어도 좋으니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울먹이시며 말을 더 이상 잊지 못하셨던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꼭 이뤄주실 것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는 우리가 될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하늘편지 시작할게요.

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강중현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토요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아, 오늘도 좋은 찬양 함께 들으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신다면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남겨주셔도 좋고요.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587님,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신

시청합니다. 늘 자존감이 떨어진 작은 딸아이의 생일에 엄마가 보내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아, 뭉클한 엄마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인데요. 맞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자존감은 높아질 겁니다. 그 사랑 꼭 느끼고 누리는 우리 따님 되시길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아이빅밴드의 주 음성 외에는 들으신 후에 2587님이 신청하신 곡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까지 이어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830님, 내일 예배를 위해 주보를 준비하며 듣습니다. 모두 부르신 곳에서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우리 5380님도 더 은혜로운 주일 꼭 보내시기 바라고요. 2095님, 내일 주일 예배를 앞두고 교회당 청소를 하며 듣고 있어요. 저의 마음도 생각도 깨끗하게 주님 보시기에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은혜로운 마음 감동이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9320님,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 신청합니다.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따뜻하고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 찬양을 듣고 가사를 묵상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더욱 느낄 수 있는데요. 바로 이어드릴게요. 송명희 시인의 나 함께 하시죠.

네, 나의 사랑하는 책 히스플랜이었습니다. 1032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꼭 듣길 원합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 끝곡으로 들려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At daybreak, the woman went back to the house where her master was staying, fell down at the door, and lay there until daylight. Judges chapter 19, verse 26.
2: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사사기 19장 26절 말씀.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ung 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내렸지만 아직은 낮에 꽤 덥지요. 비가 많이 내려서 큰 피해가 난 곳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큰 물난리가 난 걸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기후 위기라고 해서 매년 더 더워지는 느낌이고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더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덥지는 않아서 선풍기 켜고 선선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Terry McColeman의 찬양입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0: Turn our eyes upon you, Lord.
1: Amen. Welcome back to English Bible Fellowship.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Mission FM 김창수와 함께하는 English Bible Fellowship을 듣고 계십니다. Well, it's time for our Bible study in English. 네, 이제 성경 공부할 시간인데요. Last week we learned about a Levite and his concubine. 네, 지난주에는 레위 사람과 그의 첩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Today we will learn about the death of the Levite's concubine. 네, 오늘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레위 사람의 첩이 참 비참하게 죽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The Levite and his concubine were returning home.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사실은 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의 첩하고 둘이서 were returning home.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To the mountains of Ephraim.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From Bethlehem, 베들레헴에서. Because they had gotten a late start. 늦게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On their journey, they were forced to stay. 너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어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나귀를 탔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걸었거나. With a friendly man in Gibeah. 기브아에 있는 아주 친절한 사람 집에서 이렇게 묵게 되는 겁니다. Instead of going all the way home, 집에까지 그냥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묵고 가는 겁니다. As they were eating dinner, 자, 저녁도 먹고 and enjoying themselves.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the men of Gibeah, 이 기브아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이 남자들 몇 명이서 surrounded the house, 그 집을 찾아와서 포위를 하고 and demanded, 요구합니다. That the Levite be brought out to them. 그 주인한테 여기 레위 사람 하나가 지금 당신 집에 와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사람 좀 빨리 내보내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So that they could abuse him. 목적은 이 남자를 괴롭히기 위함이었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동성애자였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을 나오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The owner of the house. 그런데 그 집 주인이, 기브아 집 주인이 refused to send the Levite out. 이 레위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But instead, 대신에 offered the crowd,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his virgin daughter, 자기 집주인의 처녀 딸을 내보냅니다. And the concubine to abuse, 그리고 레위 사람의 첩하고 같이 내보내게 됩니다. The concubine was eventually sent out to the crowd. 그래서 결국은 이 첩도 밖으로 나오게 되죠. And they abused her all night. 그리고 이 기브아의 이 건장한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녀를 괴롭힙니다. 여기서 괴롭혔다는 것은 성폭행을 했겠죠. 아주 집단 성폭행을 했던 것 같아요. She got to the doorstep of the house where the Levite was staying before dying. 참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이 시달리고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묵는 집에 대문 앞 문간까지 그야말로 기어서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The Levite took her body home. 레위 사람은 그래

그래서 여기서 마리로 모아서 아마 이 첩이 죽었던 것 같아요. 뭐 당했거나 맞았거나 시달려가지고 죽었겠죠. Then cut it apart.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은 cut it은 이 시신을 말합니다. 시신을 다 토막을 내가지고 and sent different body parts. 이 부분 저 부분을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Sent different body parts. 그 시신에 토막낸 부분을 to the different parts of Israel,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게 각각 보냅니다. Demanding justice against the men of Gibeah. 우리가 기브아 사람들한테 이런 꼴을 당했는데 이거 가만 놔둬서 되겠느냐 하고 보냈는지도 모르지요. 이 첩이 당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ome wicked men in the city. 여기서 city는 기브아를 말하고 기브아에 이런 악한 남자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To break the door down. 심지어는 그 문을 다 쳐부수고 들어와서 레위 사람을 끌어낼 그럴 기세였습니다. They demanded that the old man should bring out his guest for homosexual practices. 그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건장한 남자들이 이 old man 기브아에 지금 친절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에게 이 집주인에게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 지금 들어와 있는 레위 사람을 남자잖아요. For homosexual practices. 그래서 아무래도 추정해 보면 동성애 행위를 목적으로 내보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The old man refused. 그런데 집주인이 거부했어요. He offered his own daughter and his guest's concubine instead.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자기 자신의 집주인 자신의 딸과 또 이 손님의 첩을 대신 내보냈던 것입니다. For him, 여기서 him은 이 집주인을 말합니다. 기브아의 집주인. It was important to entertain guests. 이 사람으로 봐서는 이 손님을 잘 모시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여기서 손님은 이 남자 레위 사람을 얘기합니다. This was more important than to take care of women. 여성들을 잘 보살피는 것보다 이 일이 이 남자 손님을 잘 모시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 풍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The man from Levi's tribe cared only about himself. 이 레위에서 온 사람, 이 사람도 자기만 알았어요. 자기 자신만 보호하고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In the morning, 아침에 he opened the door to go.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He showed little care or no care about what had happened to her. 이 사람은 자기 첩한테 거의 신경을 안 썼거나 신경을 썼어도 거의 안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He urged her to get up. 그래서 자기야 집에 가자 일어나 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첩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Finally, he realized that she was dead. 마침내 자기가 알아차립니다. That she was dead. 자기 첩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is not much better. 글쎄요, 21세기의 세상도 뭐 별반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Today, many people do what they like.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They do not do what God wants. 사람들이 어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동성애 문제다, LGBTQ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변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찬양 들으시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함께 하겠습니다. Anne Murray가 부릅니다. In the Garden. 우리말 제목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기도 내용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that we live in a much safer times. 우리는 훨씬 더 정말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Than the Levite and his concubine.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 처해 있던 상황보다는 Thank you that travel is much safer.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많이 안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And easier today. 그리고 많이 쉬워졌습니다. Thank you that we don't have to rely on the mercy of strangers. 우리가 정말 외국 여행을 하면서도 한국에서도 이 낯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When we can get to our homes by dark. 어두울 때까지 집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the Levite's passion. 또한 이 레위 사람의 열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걸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To get justice for his concubine. 그의 첩이 정말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서 이런 정말 정의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this story. 우리로 이런 이야기를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And to know that although it is a horrible story, 물론 끔찍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you are sovereign through it all.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이런 일을 다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니 Please Bless those who travel internationally. 정말 이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As we enjoy our vacations, 우리가 휴가를 즐기고 and travels to exotic lands, 이 낯선 이국 땅에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할 때, please help us to remember you in all that we do.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도 무엇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20장 28절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우리말로는 비느하스 그리고 엘르아살입니다. 비느하스와 엘르아살은 부자지간입니다. 비느하스가 아들이고 엘르아살이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비느하스부터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퍼네이하스 PH로 발음을 해요. 퍼네이하스 이렇게 발음하시고 그 다음 엘르아살은 엘리에이저 엘리에이저 한번 더요. 엘리에이저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the Israel's war with the tribe of Benjamin. 네, 다음 주는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광복 81주년, 이야 참, 약 36년 만에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됐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막 해방이 그냥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나라 독립이 선포된 순간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나와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할렐루야죠. 우리는 그때 아직 안 태어났지만 하여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게요, 피찬득이라는 시인 있죠. 그분은 수필가기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얼굴들, 해방했을 때 그 얼굴들, 그 얼굴들은 기쁨이요 흥분이었다. 그 순간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보람이었다. 가슴에는 희망이요 천한 욕심은 없었다. 누구나 정답고 믿음직스러웠다. 누구의 손이나 잡고 싶었다. 얼었던 심장이 녹고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 같았다. 같은 비가 흐르고 있었다. 모두 다 나가 아니고 우리였다. 이게 해방된 날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참 그날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독교가 나온 세계적인 순교자, 그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린 안희숙 사모님. 이분은요, 1939년 3월 24일 일본 도쿄에 제국의 의사당에 그냥 가가지고 신사참배 강요 부당하다 외침과 동시에 거기 국회의사당에서 전단지를 배포해버렸어요. 그래 붙잡혀가지고 불경죄 및 치안유지법 위반 사형원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일본 감옥에 있다가 평양 감옥으로 오게 돼요. 이분의 사형 예정일이 1945년 8월 18일이었어요. 그런데 해방이 15일 날 됐고 17일 날 풀려났어요, 이분이. 그러니 여러분, 이분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다 기쁘지만 더 기쁜 사람이 있었죠.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이 성령 충만하셨어요. 이 안희숙 사모님이 성령 충만했는데 그분이,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글을 썼어요. 주의 음성, 주님의 음성, 안희숙 사모님의 주님의 음성. 사랑 없이 나를 부르지 마라. 회개 없이 나를 주라고 하지 마라. 사랑 없는 곳에 나는 없다. 불화하는 자와 나는 원수이다. 사랑 없는 자의 기도 나는 듣기 싫다. 회개를 무시하는 자의 설교 나를 분노하게 한다. 귀신과 짝해서 불화하고 미워하고 회개 없는 자여, 너는 나의 원수이며

대적이다. 급히 사과하는 겸손을 가지라. 희생으로 사랑을 제조해내라. 불화하는 암병에서 치유되라. 화목하는 자의 기도만이 나를 듣게 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분은 많은 책을 썼어요. 그런데 다 거의 대부분 죽음자가 들어갔죠. 근데 이분이요, 이분이 이게 그 6년 동안 옥중 생활하면서 평양 용서 얼마나 추워요. 막 손톱은 다 빠지고 손은 막 그냥 염증으로 굵은 이게 막 이렇게 굽게 되고 그냥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막.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요, 배고프다고 해서 배고파서 한 번도 온 일이 없어요. 감옥에서 이분이 간증하러 다니면서 하신 얘기예요. 배고프다고 해서 배고파서 한 번도 안 울었대. 배는 엄청 고프지만. 저는 그렇게 평양용무소 혹독한 추위에 밤새도록 오돌오돌오돌 떨면서 잠을 못 자도 춥다고 나는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계속 울었어요.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았는데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만 눈가가 얼어붙어 가지고 나중에는 헐어서 눈물이 진물이 되고 고름물이 되어서 그냥 눈가에 더덕더덕 붓고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울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 엄청난 고난과 고문과 어려움을 극복한 능력이 보였냐?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그런 분들의 기도와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건은 너무나 유명해서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설교했나 봤더니 몇 주 전에 마가복음 금요기도회 때 쭉 할 때 잠깐 설교했고 몇 년 전에 주일날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 말씀 듣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이 무리를 거른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의 병행구절로 나오는데요. 신기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안 됐어요. 이 세 가지 복음서를 오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단이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게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신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세 번 나와요. 예수님이 성격이 급하셨나? 그건 아니에요. 뭔가 예수님이 급하게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이 무리가 누구냐? 오병이어 경험을 한 분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했더니 장정만 5천명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은 사건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 수만 명의 무리들을 내가 다 보낼 테니 너희들은 배 타고 맞은편으로 가라.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보낸 이유가 뭘까? 그 뒤에 나와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뭘 하고 싶어서 그렇게 서둘렀냐면, 예수님이 뭘 그렇게 하고 싶어 안달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저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목사 입장이지만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서 안달이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싶어서 안달이게 해주시고 성경 읽고 싶어서 막 안달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성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기도하시려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내가 돌려보낼 때 빨리 가라. 기도하

바로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이제 벌써 날이 저물었네요.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갈릴리 호수. 하도 커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불러요. 이게 길은 쪽은 21km, 약 21km, 옆에 폭은 약 13km, 깊이는 약 50m. 알겠죠? 테두리로만 한 바퀴 돌아도 거기 가면요, 우리 그 어디 이런 그 유동천 이렇게 돌게 대청호 한 바퀴 돌게 해놨죠. 그런 것처럼 한 바퀴 걸어 돌을 수 있어요. 그런데 53km예요. 이렇게 53km 테두리가. 그러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제자들 먼저 보내고. 잘 봐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여러분 이 걸어 다닐 때 앞에서 맞바람 불어가지고 가기 어려울 때 경험해봤죠. 자전거 타고 갈 때 앞에서 바람 불면 영 안 나가요. 근데 뒤에서 부르면 신나게 올라. 신기한 건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우리가 많이 운전을 해보면요 운전할 때도 그걸 느껴요. 자동차는 힘 있는데도 앞에서 바람이 세면요 잘 안 나가. 그런데 뒤에서 바람이 불면 쉥 나가죠. 지금 배 타고 가는데 바람이 앞에서 불고 거슬렀대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막는 바람 같은 것들이 있죠. 이야, 참 요즘 대출이 여기저기 다 막혀가지고 사업 좀 해보려고 아우 대출이 이제 나온다 했더니 바람이 거슬러. 그래가지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힐 수 있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제자들 12명 중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네 분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네 분이 거기 있음에도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날이 어두워졌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건 사람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힘겹게 노젓고 있는 걸 노젓는 게 뭡니까? 힘들어도 살아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게 노젓는 거예요. 그래서 노젓는 것을 보시고 세상에 깜깜한 데 보셨다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잘 봐요.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이 로마로 얘기하면 이거 봐요. 일경은 오후 6시에서 9시. 저녁 6시에 9시가 일경이요. 이경은 밤 9시에서 12시. 3경은 밤 12시에 3시. 4경은 새벽 3시에 6시. 새벽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할 때가 4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시라고 했냐? 밤 4경이래요.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여기 지나가려고 하는 게 이게 엠마오 마을로 가실 때도 지나가려고 하셨죠? 지나가려고 하시매. 봐요. 마태복음으로 와서 14장 24절 이게 이제 얼마나 신성이 나타났나 봐요. 배가 이미 육질에서 술이나 떠나서 이미 예수님 눈에요 깜깜해서도 안 보이고 술이나 떠났기 때문에 이게요 이게 술이가 뭡니까? 심리가 4키로 아니에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냥 적당한 맞바람이 아니고 내 진로를 바꿀 만큼 큰 바람 했어요. 내가
저쪽을 향해 가는데 반대쪽으로

앞으로 가게끔 할 만큼 큰 바람이 이게 위험이 온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십여리쯤 가다가 요한복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얼마쯤 떨어졌는지가 나와요. 약 10리. 여러분 10리가 몇 킬로예요? 4킬로. 10리가 4킬로. 배져가지고 10리나 떨어졌어요. 그걸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자리에 무리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요 남들 못 보는 것도 보시고요. 예수님은요 남들 못하는 것도 하시고요. 예수님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심고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마가복음 6장 49절 봐요. 거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 아니 다 어른이요.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른이요. 다 어른인데 이분들이 유령인가? 해가지고 아니 혼자 있었으면 말을 안 걸었어요. 12명이나 타고 있었는데 그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놀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네. 그런데 이 소리 지르니도요.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아나크라죠요. 아나가 반복해서요. 우리 아나 베티스트라가죠. 아나 반복해서. 그라죠. 울부짖거나 크게 소리치는 것. 그 일시적으로 한번 그냥 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반복해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막 12명이 소리쳤으니 얼마나 놀랬으면 아나크라조 했겠어요. 이 아나크라조가 신약성경에서 다섯 번 등장을 해요. 귀신이 세 번 얘기를 했고 봐요. 이 그 뜻은 이거요. 아나크라조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고통과 슬픔으로 계속 절규하며 울부짖다. 이게 아나크라조예요.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고통과 슬픔으로 인하여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울부짖음. 절규. 귀신이 어떻게 했나 봐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게 아나크라조예요. 예수님 보자마자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요. 귀신이 세 번 아나크라조를 썼고요. 또 한 번 이게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통과 슬픔으로 계속 절규한 부르짖는데 누가 했나 봐요.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신문당할 때 빌라도는 예수님 풀어주려고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님을 풀어줄까? 그랬더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게 소리질러가 아나크라죠.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셔서. 그들의 소리가 이기니 얼마나 소리질러 낡았죠.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 밀란 날 것 같아가지고 이걸요. 밀란 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내줘버려요.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즉시 이렇게 말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거꾸로 해석하면 그들이 놀란 이유는 두려운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이제 베드로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 사건 똑같은 사건이지만 베드로 무리로 걸은 건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역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나다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시라면 명하여 나를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으로서 무리를 첫 번째 걸은 건 베드로예요. 하여튼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어요. 우와 할렐루야 걸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지고 아니 금방 걸었는데 금방 잘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예수님 보고 갈 때는 안 빠졌는데 바람을 본 순간 무서워서 빠졌대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야 여러분 베드로는 이분은요 수영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풍랑이 셌다는 거고 주여 나를 구원하. 이걸 조금 수준 있게 써놔서 그렇지 사람 살려 이거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요 주님 바라볼 때 커지고 환경 바라볼 때 작아져요. 사람의 믿음은요 질병 바라보면 작아지고 예수님 바라보면 커져요. 오늘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물에 막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예수님 볼 때는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사람 바라볼 때 그리고 환경 바라볼 때 이게 바다 바라볼 때 세상적인 것 바라볼 때는 빠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여 손잡아 주시면서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 지라. 그러냐 배에 함께 올랐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쳤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바람이 오늘부로 그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로 주님이 함께 탄 순간 그 배 바람이 바다에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배는요 큰 배는 작은 배는 그게 없지만 큰 배는 오뚜기처럼 배 밑에 평형수라는 게 있어요. 평형수를 맞췄다가 땡겼다가 하면서 거길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평형수가요. 평형수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거의 평형수가 없는 상태 복원력이 제로가 돼요. 그러면요. 오뚜기는 넘어져도 뻘딱 일어나죠. 평형수가 있으면요. 배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평형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조금 요동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요. 뻘떡 일어나지. 할렐루야. 암초가 많고 좀 얕은 데 가면 평형수를 빼요. 배를 조금 높이고.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반대로 평형수를 채워요. 평형수를 채워야 안 자빠지니까. 알겠죠? 평형수를 채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야 이게요. 여러분 이 고백을 베드로는 이게 나중에 지금 14장이니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그런데 그 먼저 그들이 무리로 걷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진짜로 하나님 아들이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나는 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0절로 다시 한번 봐봐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마태복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구약성경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시면 사람들이 너한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야훼.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 70인역 LXX가요. 로마 숫자로 70이에요. 70인데 AD 300년경에 70명

뭐라고 써놨냐? 이 노란 글자,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에고 에이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한 부분이 여러 개 있는, 특히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몽땅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게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나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지금요, 놀래자 빠져. 놀랬지 뭐요. 놀랄만하죠. 근데 봐요. 우리가 놀랄 수 있죠? 놀랄 수 있어. 그런데 이 단어가요, 그냥 놀랬다가 아니고 엑시스탄토요.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크게 놀라다. 이게 엑시스탄토. 그래서 제자들이 엄청 놀란 거예요. 왜 놀랬냐?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하시나 봐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다시 말해서 떡 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한 거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마음이 둔하여져 그때서야 또 놀랬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독립 81주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돼서 6.25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고 지금 뭐 많이 고통은 당했지만, 그리고 보릿고개 넘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세운 나라를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운 나라인데.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을 잊지 말고 사십시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게 왜 둔해지나 봐요. 마가복음 8장 17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면 수군거리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가지고 감사한데 감사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깨닫지 못하고.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시작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22-0691 042-522-0691번 예수마음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영광의 왕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참된 평안과 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한 걸음 더 높게 바라봅시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시편은 먼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과 시간, 재능과 소유까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삶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오늘 첫 곡,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주의 친절한 파리 향기세 리컬로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조준모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인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고 외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마음의 문을 두려움과 욕심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옹기장이의 거룩 거룩 거룩 그리고 노영건과 노성애가 노래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수원 시립앞 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영광의 왕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참된 평안과 복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푸마시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했던 썸머 스페셜 방송은 아쉽지만 지난주로 마쳤어요. 오늘 방송부터는 썸머 스페셜을 시작하기 전 토요일 방송을 통해 만났던 성경의 사람들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친구들, 오늘 방송을 통해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지요? 오늘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이번 주에는 즐거웠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과 동시에 2학기가 시작하여 등교한 친구들이 많았지요. 오랜만에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니 어땠나요? 어떤 친구는 더 키가 자란 친구도 있고 여행을 많이 다녔는지 얼굴이 까맣게 타서 나타난 친구들도 있고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이 달라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름방학을 보내며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진 친구들을 만나니 여러분도 새로웠을 것 같아요. 또 방학 동안 지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을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서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니 전도사님도 무척 설레네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개학하고 만난 친구 중에 여름방학을 하기 전과는 다른 특별한 모습을 보이게 된 친구가 있었나요? 조금 더 친절해졌거나 눈빛이 따뜻해졌거나 인내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커졌거나 따뜻한 말을 하거나 조금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친구들 말이에요.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나요? 전도사님은 방학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새로운 모습이 되기를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첫 곡으로 함께 들었던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멜로디를 붙여 만든 찬양인데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달라져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지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이 학기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서로에게 보이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배운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 안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새롭게 변화된 나 극동방송 어린이 합상단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그리고 살아계신 주입니다.

0: 사랑의 사람을 만나요.
1: 저는 아주 크고 특별한 배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배를 잘 만드는 나라로 세계에서 유명하지요. 성경에서 배를 만든 사람으로 저도 꽤 유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 배를 만들었죠. 그러니 얼마나 멋진 배였겠는지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제가 누군지 우리 친구들은 알겠지요? 제가 누구일까요? 맞아요. 전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방주를 만든 노아예요. 오늘 저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과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함께해요.
2: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3: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4: 아, 미친 개지. 미친 게 분명

0: 아니 이렇게 날씨가 쨍쨍한데 무슨 배를 만들어?
1: 그들은 방주를 만들고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향해 조롱하고 멸시하며 비웃었어요. 좋지 않은 눈으로 노아와 가족을 바라보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삶에서 떠나 있지는 않나요? 어머, 꼭 교회 다니는 티를 내야 해? 저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건 불편을 끼치는 일 아니야?
0: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이런 놀이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다고? 자기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는 거지? 아 진짜.
1: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실 텐데 그 말씀에는 왜 순종하지 않냐고. 아, 이 놀이가 얼마나 재밌는데 우리가 더 친해질 수 있는데 말이야.
2: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친구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은 없나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올바르고 바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로 인해 결코 분노하거나 싸우지 않고 그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친구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길에서 떠나 묵묵하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어린이가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답니다.

창세기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악한 말로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로 인해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던 생물들 외에는 모두 홍수로 죽었어요.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시대 사람들 모두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아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지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혹시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친구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악한 말로 마음을 상하게 했던 친구가 있나요? 비록 여러분이 그렇게 악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목숨까지 드려 순종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돕고 계시니까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목숨을 드려 순종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혹시라도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내가 행동하고 말한 적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행한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기도한 친구라면 이제 용기 있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할 때 순종하는 어린이로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용기를 주세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도와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내 죄 용서하신 주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마지막 찬양, 케이키즈의 노아의 방주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해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난세의 신앙의 본을 보인 다니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설교 제목은 난세의 신앙의 본을 보인 다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의 형편도 상당히 난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험난했던 난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가 없습니다. 이방 원수들에게 침공당해서 멸망당한 그 시절에 다니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에 침공하였을 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좀 독특합니다. 한꺼번에 함락시키지 않고

여러 차례 유다에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한 20년 전에 다니엘은 먼저 바빌론에 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또 특색이 있는 것은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유능하고 유망한 사람은 그들을 선발해서 바벨론화시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정치와 문화와 종교를 주입해서 이제 바벨론의 미래에 인재가 되도록 하는 정책을 폈고 그 정책에 의해서 다니엘과 젊은 유다 동족들이 청년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바빌론은 이런 정책을 펴면서 이 다니엘과 그 동료들의 이름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 바빌론식으로 벨드사살 이런 이름을 주었어요. 다니엘에게.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다 백성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무슨 광심장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상대적으로 좋은 대접을 받긴 했지만은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의 악한 풍습에 물들지 않겠다고 다니엘은 굳은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이 다니엘의 결심의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이 말은 마음으로 굳게 결심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그 이후에 순식간에 흘려 20년 지나갔을 때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 유다 왕국이 결국 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함락당하고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도 파괴되고 이 유다 백성들이 그처럼 귀하게 여기는 성전,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하는 그 거룩한 성전도 완전히 파괴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형용을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꼭 회복되고 가야지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요. 그 마음이 침통하고 그야말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희망은 사라졌고 완전히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생각하자. 어차피 우리나라 망했으니까 내가 바벨론에서 인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내가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벨론의 신을 받아들이고 또 그 풍습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그러나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망해버린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영만리 먼 바벨론 땅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왔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또 묵시문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적인 묵시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담겼는데 천사가 여러 번 왔어요. 다니엘에게. 그때마다 천사는 다니엘 이렇게 부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과 10장 11절, 19절 계속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 구절, 다니엘 10장 19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천사가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절망감이 빠지고 혼란이 빠지고 온갖 생각이 드는 그 암울한 그 형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 위로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또 돌보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다 너. 나 여호와가 너를 잊지 않고 있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죠.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참 애썼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도 다니엘을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귀히 여기노라.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 걸맞게 신앙을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 험하고 내고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분들이 또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도.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사람도 소개하면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다윗입니다. 다윗. 사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살기에서 왕궁을 떠나 도피하는 중이었습니다. 반란군이 세기 순간 막강이기 때문에. 얼마나 처절합니까 세상에나. 네 자식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따랐던 많은 부하 장병들이 관리들이 전부 등을 돌렸는데 살기 위해서 불쌍하게 도망가는 그 다윗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편 3편 6절입니다. 천만이니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자빠집니다. 다 절망하고 신세 안탕하고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막 자식을 또 원망하고 근데 다윗은 지금 대단한 인물이잖아 정말. 천만이 나를 둘러 지나치고 나를 이어사서 나를 대적하고 저주하고 악담하면서 나를 밟으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백되기면 참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앞서도 설교할 때 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당하는 환난과 시련, 고통, 풍파, 또 내 원수들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거짓말하면서 밟으려는 인삼들. 아무리 기세 등등해도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좀 사람인지라 좀 충격도 받고 하지만 정신 차리면요. 여전히 내 곁에 계신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저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다. 이거 한 가지면 충분히 그때는 이깁니다, 여러분. 꼭 다니엘, 다윗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충분히 그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당장 실패의 소식이 들릴지라도 내가 원하는 소원이 좌절되었을지라도 그때는 사람이라 상처받지만은요 크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게 되십니다.

질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쓰라리지만 고독하지만은 묵묵히 우리는 갈 길을 계속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무려 왕들이 여러분 처치되고 왕조와 나라가 또 바뀌고 하는 이 시대의 기변 속에서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다움과는 최고의 직에 직분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왕들은 다 교체됐어요.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속의 사람들에게도 신임받으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국정을 돌보는 것이. 우리 같으면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제 종일 기도도 못했는데 저녁 시간 집에서라도 기도 좀 해야겠다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기도할 엄두가 안 나고 의욕도 안 생깁니다. 너무 고단하니까 너무 지치고요.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다니엘은 퇴근하고 집에 가서 하루에 세 번씩은 꼭 기도했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에도 세 번씩.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습관은 오래전부터. 그냥 생활이 됐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집에 돌아가서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더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는 말이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도 바쁘지만 다니엘 훨씬 더 바빴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간절한 금식 기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9장 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본문은 조금 잘랐지만 그 앞부분을 이 3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이 참 금식했습니다. 또 배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는 다니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앞에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 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친다고 예언되어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 성경을 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처절한 간절한 기도가 그냥 다니엘이 의욕이 생겨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다니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이 다니엘은 거의 같은 시대지만 예레미야가 좀 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책을 보니까 우리 망해버린 유다 왕국이 70년 후에 다시 회복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예레미야가 그걸 글로 기록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고요. 바룩에게 불러줬습니다. 이미 동역자에게 받았으라 해서 불러줬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는 그때 이제 예루살렘 유다가 다시 회복된 그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바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페르사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한 그때입니다.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요. 페르시아는 우리 성경에 바사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이란 사람들입니다. 이란의 선조들이죠. 구약 성경을 펴면 페르시아 사람들, 고레스 왕을 비롯해서 이들이 유다인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지금 현대 이 시절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원수 아닙니까 지금?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관계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인데요. 원래는 메대 사람이지만 메대 또 페르시아 다 같은 계열의 사람입니다. 다 이란의 같은 형제들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말입니다. 이 정식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정복한 이 민족들을 뒤에서

유아죠, 우리 지금 유아. 예. 온건한 정식표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정하했던 이 바빌론이 망한 이후에 고대에서는 명을 내리기를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해주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고레스가 영웅입니다, 이거.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의 택한 종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고레스가 소개되는데 그것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 비록 이방인이지만, 세속 사람이지만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런 일을,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70년 후에 바빌론이 멸망하고 이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 뉴스인데 왜 그때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은 굳이 금식하면서 벼옷을 입으면서 죄를 덮어쓰면서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미래의 좋은 일을 알게 되었다면, 희망을 알았다면 감사하면서 좋아할 거예요. 감사하면서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미래에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대통령 되거나 무슨 박사가 되거나 또 뭐 부자가 되거나, 지금 당신은 평범하고 힘들지만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예언을 누가 했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 이제 지금 뭐 현실은 전혀 안 그런데 미래에 잘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이면서도 점쟁이에게 찾아갑니다. 예언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래, 분들 무슨 득이 있을까요? 어떤 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 난 앞으로 잘 될 테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할 것도 필요 없고 직장 나갈 것도 없고 그냥 즐겁게 살자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인생 망치는 겁니다. 노숙자 되거나 거리는 데 가시고 헤매게 될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서. 이게 바로 운명론자의 모습입니다. 운명론, 기독교 운명론 아닙니다. 다니엘은 운명론자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부류의 사람은 무엇인가니까, 곧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에 되는 쪽으로 또 노력합니다, 이 사람. 그게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미래를 미리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미래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는 게 다 맡기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뭐 상황이 나빠지고 뭐 실패하고 안 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내 자식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믿고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람답게 열심히 삶을 살면 충분합니다. 저는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기도해서 된 것보다 또 안 된 것이 더 많더라고요, 항상. 오래전에 설교에 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오래전에. 어느 사람은 기도해서 됐다는 간증 많이 하잖아요. 나는 간증하려면 안 되는 것이 더 많은데. 그런데 지나가 보면 내가 그때 구했던 것 이상으로 더 큰 축복이 오는 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저는. 그때 낙심하지 말고, 그때 분노하지 말고, 그때 불평하지 말고, 더 주님을 감사하면서, 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더 직분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묵묵히 가면, 긴 세월이 지나갈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의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고 자복하고 기도했던 다니엘, 이 기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 기도 내용을 잠깐 보면, 오늘 보면 15절에서 다니엘은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좋은 소식 들었는데 회개할 건 뭐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지. 보통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수시로 범죄하여

묻고 악을 행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달랐죠. 다니엘은 경건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그 세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가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렇게 회개할 건 뭐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나도 연약한 사람이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 죄악들, 잘못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만 놓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 기독교와 많은 정책과 법을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그 시도가 있잖아요. 기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잘 몰라서 하나님 말씀과 충돌되고 어긋나는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펴거나 그런 문화를 만들 때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15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과거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은혜로 400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왔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때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버려가지고 이방 나라들에게 순환당해 있는 이 이후에 70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를 해방시켜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어요. 당장 나의 약길 이루시고 당장 내 자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 잘되게 주시고 우리는 늘 그렇게 막 허겁지겁 기도하는데 다니엘은 우리보다 더 처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 위해서 이 주님의 약속을 실제 이루시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성경 구절 나올 겁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매니이다. 마실 때 또 같은 기도 반복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 세 번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전부 다 합심 기도합시다 하면 전부 다 주여 주여 주여 했거든. 세 번. 다니엘 세 번 기도한 것을 볼 때 좀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세 번 했을까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만 합니다. 주여 한 번도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소리가 좀 조용해. 그 다음 기도가 잘 안 오더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한 번 하든 세 번 하든 아니면 주여 안 가더라도 그냥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죠. 다니엘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꼭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사업장, 내 직장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잘 돼야 됩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할 필요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의 핵심 초점은 무엇인가 하니까 내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번 소개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이 강의하면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장 내 살림이 지금 큰 건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건 기독교 또 성경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속에 나의 행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 첫째로 무엇을 구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또 바울의 편들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 가지고 실험하고 삶의 현장에서 했을 때

0: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또 퇴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중심 꼭 잡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난세의 용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난세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난세의 용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난세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난세의 용이 아니라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난세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오늘 힘들고 무질서한 이 땅에서 난세에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82-3170, 042-582-3170번 해천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을 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어떤 일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귀한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듯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같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안산치리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찬양은 우리 모일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찬양이었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정자영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듯이 예수나무는 예수님을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내 삶에서 맺어가며 살아가는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늘 깨끗해지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가지치기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신영옥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전부 강연희의 찬양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소리엘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순간순간 알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를 위해 주께서 일해 주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강중현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하며 맡겨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 많은 결실을 맺는 복된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세상을 떠나기 전 빌리 그레아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아이젠하워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빌리 그레아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선행이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왔는데 기도를 마친 뒤 아이젠하워는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빌리 고맙소.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소. 목사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기억하게 됩니다.
1: 아나운서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이 어느 대통령인지 아세요?
0: 더 공부하겠습니다.
1: 루스베트 대통령이 서거를

0: 를 하고
1: 네.
0: 트루먼 대통령이 부통령 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1: 예.
0: 그때서부터 빌리 그램 목사님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쭉 오바마까지 만나서 기도해 주고 인연을 맺었는데
1: 네.
0: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됐냐. 트럼프는 빌리 그램 목사님 생일날
1: 예.
0: 아들이 트럼프를 뉴욕에서 내외를 모셔다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700명 모아서 아버지 생일 잔치를 했어요.
1: 네.
0: 그때 나도 오라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못 갔는데 그때 트럼프 내외를 그때 트럼프 아무것도 아니었죠. 장사꾼이었지. 아버지 옆에 상석에 앉혔어요.
1: 아.
0: 그 사람이 그 후에 몇 년 후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1: 그런 일이 있었군요.
0: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는 직접 빌 그램 목사님이 기도도 해 주시고 격려도
1: 예.
0: 해 주시고 트럼프는 이제 그 생일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생일날 와서 기도받고 한 거고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빌 그램 목사님 장례식에
1: 예.
0: 트럼프 대통령 내외 펜스 부통령 내외가 헬리콥터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와서 참석했을 따름이지 빌리 그램 목사님보다는 프랭크는 아들 목사님 혹은 트럼프가 엄청 가깝죠. 그래서 아이즈나와는 정말 빌리 그램 목사님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냐. 그래 아마 빌리 그램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 같아요.
1: 네, 전도에 정말 힘쓰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에 힘써온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0: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전국극동방송을 시청하시는 동역자 또한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순수 복음 말씀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장로님께서는 김정화 목사님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1: 네.
0: 어떤 인연이 있으셨나요?
1: 아, 최초 전북극동방송 설립 당시에 심수태 장로님하고 이호성 그 방통위원장을 제가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게 첫 만남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2: 그러면 극동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익산에 기독교 방송이 있었죠?
1: 네.
2: 저 그 기독교 방송이 전주로 이사 가면서 익산에는 굉장히 허전한 감들이 있었죠.
1: 네.
2: 교회에서.
1: 네.
2: 그래서 저더러 극동방송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허가만 해주면은 그럼 우리가 익산으로 들어가서 그전에 늘 복음방송 듣던 사람들이 거기서도 복음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독교 방송은 또 기독교 방송대로 전주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익산으로 갈 때 장로님은 전주에 계셨죠?
1: 아, 저는 익산에 있었습니다.
2: 익산에 있었는데.
1: 예, 익산에서 활동을 하고 그때 이제 초체 그 심재익 위원장께서, 전 위원장께서 저를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2: 그럼 지금 사시기는 전주에 사세요? 익산에 사세요?
1: 전주에 삽니다.
2: 그때는?
1: 그때는 익산에 살았습니다.
2: 익산에 살았고.
1: 예.
2: 그러면 전주로 이사 간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1: 네, 그 이제 제 아내가 농협중앙이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인사 발령이 전주로 다 해주는 바람에 이제 제가 글로 가게 되었죠.
2: 가족 다 데리고 이사를 가고.
1: 예.
2: 그러면 저 이사 가서는 모든 게 생소하겠네요. 교회도 그렇고.
1: 그렇죠.
2: 예. 그걸 저 몇 년 만에 다 극복하시고 전주의 운영위원장을 하신다.
1: 뭐 이제 제가 이제 익산에서는 활동할 때 침례기 위해서 연합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연합회 활동해 오면서 순수하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섬기고 있는 초청교회 등록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뭐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가서 또 적응을 잘 했습니다.
2: 아니, 그러면 축협에서도 일을 하셨고.
1: 예.
2: 근데 거기서 은퇴를 하셨어요? 정년을 하셨어요?
1: 지금은 정년을 했고요. 또 그 일주일에 월요일 날만 가서 출근해서 그 일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아니, 사실 은퇴할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1: 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1: 동안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0: 동안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1: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좋은 사람 관계 맺으면서 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2: 그럼 이제 기독교 방송도 도와줘야 되고 극동 방송도 도와줘야 되고 저 책임이 중요한데 어떤 때는 양쪽에다 시간을 뺏길 수가 없고 어차피 한쪽에도
1: 저는 극동 방송만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2: 저 거기 복음만 전하니까 광고도 안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익산에서 듣는 사람, 군산에서 듣는 사람, 전주에서 듣는 사람, 이게 어디 김제, 정읍, 저 이런 데까지 다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전주에서 부활절 음악 예배를 했다는데 가셨었어요?
1: 저희 교회에서 한 그때 300명 데리고 갔습니다.
2: 그때 음악회가 좋았다고 그러는데.
1: 네, 좋았습니다.
2: 그 공연장을 꽉 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90명이 가려는데 못 들어가서 교회에서 저기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상으로.
1: 맞습니다.
2: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15명이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전주에서. 내년에 또 해달래요. 근데 이제 이게 무료 공연을 했기 때문에 돈은 이제 장로님들이 염출을 해서 무대장치를 해야 돼요. 무대장치에 돈이 좀 들어가요.
1: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그 음악 코를

0: 빌리는 가격이 한 7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700만 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같이 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승필 장로께서 지금 현재 전지 운영위원으로 맡고 있으면서 네. 거기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
1: 그랬구나.
0: 예예. 예.
1: 근데 이제 거기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개런티를 줘야 돼요.
0: 예예. 예.
1: 그러니까 한 팀에 예. 300만 원씩 쭉 줘도 그때 한 다섯 팀이 나왔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이 들어가고 또 식대 예. 예. 그 사람들 이제 예. 하루 전날 와서 자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예. 그래서 내년에 할래면은 이제 저희도 그래요. 이걸 그대로 무료로 하느냐 소정의 표를 팔아서 하느냐
0: 예.
1: 장로님이 전주 운영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전주에 그런 공연장이 좋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0: 예.
1: 지방에서 그 큰 강당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다른 음악회가. 그런데 그동안 꽉 찼죠?
0: 저는 그게 어렵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그날에도 지사님께서도 네. 그 중앙사에서도 인원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데 아 뭐가 어렵습니까? 저희 교육을 시작해서 몇 개월만 있어도 그 2천 명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재정적인 것이 더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 이제 우리가 서울도 음악회를 하고
0: 예, 예.
1: 지방에서도 이제 음악회를 하고
0: 예, 예.
1: 어린이 합창단들이 돌아다니면서
0: 예, 예.
1: 또 시범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0: 예, 예.
1: 어린이 합창단 잘했다고.
0: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1: 그래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0: 예, 예.
1: 그래서 내년에 또 부활절 음악회는 처음 해본 거예요. 다른 어디 서울서도 못 해봤죠.
0: 예.
1: 가을 음악회는 있었고
0: 네.
1: 근데 부활절 음악회는 이번에 전라북도가 처음이에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 그래서 내년도도 해달래면은 아마 장로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0: 예, 무슨 말 하겠습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 교회에서도 300명이 음악회에 함께 갔다고 하는데 예. 교회가 굉장히 단합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예, 자랑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저희 초청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금요철하는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금요철하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3040과 그 청춘은

0: 세대 아주 또 유년부 유치부 이 세대가 부흥하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 계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직장의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1: 네. 운영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은혜도 참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은혜가 있으셨어요?
0: 예, 방금 우리 김장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데 어떻게 전주 운영위원장을 맡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받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한테 이런 중대한 그런 임무를 주셨을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뒤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순수 복음방송이 극동방송이 더욱더 발전화되고 또 전주뿐만 아니라 저 지역에 그 난시청 지역에도 이 방송이 설립돼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다면 그게 최고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2: 그래서 전라북도가 예, 한 6개 군에서 예, 예, 산 때문에 듣기가 예, 어렵다 그러더라고. 예, 예. 그래서 아마 한 군데 허가 신청을 냈을 거예요.
0: 예, 예.
2: 그게 이제 떨어지면은 아마 난청 지역에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0: 예, 예,
2: 지금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0: 아내는 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농협은행에 근무하는 집사람한테 전표에다가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록을 해서 주면은
2: 농협에 계셨구먼.
0: 예.
2: 축협에 가기
0: 저는 축협에 있고 집사람은 농협 중앙이 농협은행 지금 현재 농협은행이거든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금으로 가면서 매일같이 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전표 뒤다가 적어서 아내를 드렸습니다. 그게 2년이 돼가지고 그 집사람도 이제 술 안 먹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를 만난 것 같습니다.
2: 둘이 맞아 떨어져서
0: 예, 예.
2: 자녀는 몇 명?
0: 이남 1녀입니다.
2: 출가 다 했어요?
0: 딸만 했습니다.
2: 딸만 출가하고
0: 예, 예.
2: 아들들은 아직
0: 예, 예.
2: 결혼할 생각이 없죠?
0: 결혼을 해야 되죠.
2: 해야 아니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직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모양이죠?
0: 예, 둘째는 있고요. 큰아들은 아직 없습니다. 예.
1: 아까 전표에 적어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0: 예, 예.
1: 전도 차원이었나요? 아니면 좀 관심이 있으셔서 관심의 표현이었을까요?
0: 저 그때 당시에는 전 전도 차원이었죠.
1: 아,
2: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0: 예, 예.
2: 한 가지만
0: 예.
2: 초청교회의 특징이라면 그게 뭐예요?
0: 특징이라면은 준비된 목사님께서 오셨다. 저희가 이제 일대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부산 수영록교회에서도 그때도 그 목사님 정 목사님 가셨는데 거기에 준비된 목사님께서 저희 119명 중에 한 분 박종원 목사님께서 청빙이 되셔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아주
2: 그리고 교회도 건축을 했죠?
0: 교회는 이제 그때 당시 교회는 건축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초청교회 부임하고 2005년도에 성전을 짓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성전 짓는 데는 이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들을 16분을 보내주셔요, 저 교회에.
1: 예.
0: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11조 생활도 보니까 제가 재정을 이제 총무로 봤었는데 재정 보면서 볼 때 11조 생활을 500, 800만 원 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시니까 탄력이 붙죠. 그러면서 성전을 6년 만에 헌당식까지 바쳤습니다.
1: 헌당을 하셨군요.
0: 네, 헌당식 6년 만에. 이게 2010년, 11년인가 10년인가 이렇게 헌당식까지 바쳐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1: 네, 오랫동안 다음 네. 세대를 위한 사역도 해오셨는데 네.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0: 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저한테 가서 제사 삼느라는 어떤 목적적인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0: 제대하면서 이렇게 중고등부, 중고등부를 가르치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미래 기업국인데 거기에도 기업국이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은 교육국까지 이게 교육부서를 다 총괄하는 실무 장르예요.
1: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

0: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긍휼을 베푸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는 사실에 날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주시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빛 아래 저는 모든 일상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극동방송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1: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 네,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호남의 거점교회가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호남의
2: 거점교회.
0: 거점교회가.
2: 거점교회. 거점.
0: 거점. 네. 교회가 되길 바란다.
2: 네.
0: 근데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거예요?
2: 주께로 한 걸음씩.
0: 예. 주께로.
2: 한 걸음씩.
1: 주께로 한 걸음씩.
2: 예.
1: 그 찬양을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예. 왜 그 곡을 좋아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면서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성화되는 과정과 이게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서 성화되는 과정이 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는데 또 가정이나 뭐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
0: 이렇게 이번에 라디오 전도대회를 광주에서 했는데
2: 네.
0: 그런 대회를 앞으로 전주에서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로님 우리가 뭐 외국이든 한국에선 좋은 목사님 모셔다가 전주에서 라디오 전도대회를 한번 하는 게 어때요?
2: 아 좋지요.
0: 그래서 네. 예수 믿으면 그 거점이 되는 교회로
2: 예예 예.
0: 네 모시고 가서 신앙 성장시키면 되죠.
2: 예, 저희
0: 청년들 예,
2: 저희 교회가 자랑거리 또 뭐가 있냐면은 목사님 오신 뒤로 전북대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대학에 예, 그 대학 기독교 동아리에 쉽게 해서 일정한 물질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기독교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 네.
2: 예, 1년에 처음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오신 뒤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뭐 이국인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금철도 와서 드리고 CCC나 뭐 아무튼 4개 단체가 오더라고요. 그런 사역도 이게 전주에서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었지만 이런 사역을 학생들 입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는 처음이다.
1: 앞으로의 사역도 응원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전북극동방송 전주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해요.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잠시 교회를 소홀히 하고 세상적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제가 싫었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저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들리는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은 때때로 눈물 흘리게 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만들고 또 내가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림을 발견할 때는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기도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교회와 좋은 공동체를 주셨고 지금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도록 저를 돌아보며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극동방송은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도 누군가는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나는 다시 복음을 붙들겠노라 말하는 이 형제의 고백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이 방송을 듣고 회복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먼저 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한데요. 극동방송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향감독의 박형미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 아멘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높아지지 말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상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있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마르바단에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가운데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사야 40장 18절 말씀.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편협하게 생각하게 된다. 성경의 묘사 중에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문화는 사랑의 하나님의 포근함을 좋아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보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편안하게 느끼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무시해버린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말이다. 우리에겐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게다가 신기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특정 부분을 아무리 여러 번 공부해도 이 똑같은 구절이 항상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진리를 알려준다는 사실이다. 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더해간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 많은 사물과 사람과 사건이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게 해준다. 그들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창조주를 나타내는 피조물들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것에 비유하거나 그분의 형상을 묘사하려 할 때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담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그분이 주신 은사들을 통해 희미하게 볼 뿐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을 대면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스펄전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이 시간에는 이사야 49장 9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방식은 산을 오르는 것과 흡사합니다. 산 밑에 있을 때는 아주 조금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

높이도 실제 절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조금 올라가 작은 계곡 속에 갇히게 되면 그때는 잔물결을 일으키며 산 밑 개울로 흘러 들어가는 계곡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봉우리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온 산 밑의 계곡이 훨씬 넓고 길게 보일 것입니다. 거기서 더 높이 올라가면 근경이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마침내 정상에 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눈앞에 모든 것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숲과 도시와 바다와 항구가 모두 눈에 찰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러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그리스도를 조금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그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정상까지 다 오른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그 넓고 깊은 사랑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백발이 되어 로마 감옥에서 떨며 앉아있던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신 있게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동안 겪은 모든 체험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았으며 그가 당한 모든 시련들이 마치 또 다른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 같았고 이제 곧 죽을 그의 죽음은 자신의 영혼을 맡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산 꼭대기를 얻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당신도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서 충성을 향한 의지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의지는 사람의 전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의지를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을 행사해야 합니다. 순종은 의지로 해야 하고 성령을 받는 것도 의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비전을 주실 때 문제는 그분이 무엇을 하실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주님은 이미 커다란 계획을 우리 앞에 놓아두셨습니다. 이때 내가 해야 할 최선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무엇을 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또는 처음 주님을 보았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주님께 모든 것을 쉽게 내려놓았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제안을 주실 때마다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당신의 모든 남은 삶은 사실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안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 혈육과 의논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제안이 주어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점점 더 상관이 없기에 빠져나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긴장이 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들의 의견이 중요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점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당신이 확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 충성을 선택하는 즉시 당신은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상의하지 말고 단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저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제 뜻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박경미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2절 25장 8절 9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입니다. 또 둘째는 말씀에 기록되어진 성막의 설계를 가르쳐 주었죠. 십계명과 성막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막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었죠. 즉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50장이 성막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3장, 레위기 18장, 민수기 13장, 신명기 2장, 히브리서의 4장 모두 50장이 성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비중을 둔 것이 성막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집중하는 성막을 오늘 우리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 존귀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축물은 사람이 디자인했죠. 하지만 성막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쓰인 재료, 모양, 배치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막의 의미를 찾아가며 이해해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의미를 담아 설계하시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성막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주셨기에 그 의미를 깨달아가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강한 신앙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며.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양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법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 세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지금 주변에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만났고요. 오늘부터는 원래 하던 대로 한국식 제가 설명하면서 성가산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로 이 시간 꾸며봤는데요. 찬송가와 찬송가의 아름다운 편곡을 여러 합창단의 연주 또 독창으로 들으시면서 가사와 멜로디를 음미하시고 또 애청자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혹시 같이 부르실 수 있으면 같이 부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드는데요. 나 속죄함을 얻은 후 초곡으로 골랐습니다.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이 곡 첫 곡입니다. 박신화 과외입니다.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편곡이 참 재밌게 잘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신아 과외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찬송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이 곡의 원명은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써 있는데요. 네틀톤이라는 이름이 오른쪽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제목이 나오고 그 우측 바로 아래 굵은 글씨로 써진 것이 바로 이 찬송의 원제입니다. 이 네틀톤이라는 말은 미국의 유명한 19세기 전도자 아사엘 네틀톤의 이름인데요. 그 이름을 따서 네틀톤이라는 곡조를 만들고 그 옆에 8787 등의 숫자가 써 있는데 이것이 이 찬송의 운율입니다. 그 운율에 맞는 시는 모두 이 찬송에 맞춰서 부를 수 있게 운율을 써놓은 것이죠. 오늘 수원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수원 시립성단이었습니다. 이번엔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언제나 맑은 가락이 울려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프라노 김영미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화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찬송가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온의 그윽이 깊은 데서 소프라노 김영미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들으실 찬송은 주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생각하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 속에 사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같이 들으십니다. 오늘은 대구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대구 시옥상 다녔습니다. 이번엔 내용원이 은총 입어 준비했습니다. 내용원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느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곡은 조혜영의 편곡인데요.

합창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연주를 합니다. 거기 모인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제가 지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25년간 지휘하고 은퇴를 했고요. 지금은 박지훈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독창으로 들으시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십니다. 이건 영어로 부르기 때문에 가사 조금 불러드리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100분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팻분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잘 아는 또 유명한 찬송이죠. 이 곡을 조용히 편곡을 하고 이와 챔버콰이어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 가사 중에 늘 은밀히 보시는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항상 보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께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와 챔버콰이어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와 제목하였습니다. 다음 곡도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닐 때 보니까 미국 성도들은 이 찬송가를 참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 곡은 아일리시 전통 멜로디에 찬송 가사를 붙인 곡으로 분위기가 다른 찬송과는 약간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장단절하기보다는 모드, 다시 말해서 선법의 분위기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오늘 소프라노 양재희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소프라노 양재희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음 들으실 찬송은 나 주를 멀리 떠났다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작사자인 커크 패트릭이 어떤 부흥집회에서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가수가 자신의 훌륭한 목소리만으로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찬송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 가수는 그 시에 노래를 불렀고 가사를 음미한 후에 결국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노래와 또 연결되는 찬송인데요. 기악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가사 좀 더 불러드리면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 위에 죽임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러시아 피라몬 오케스트라 했습니다. 이번에 찬송과 기악 연주 또 한 곡 준비했는데요. 언제나 잘 어울리지만은 요즘도 많이 불러야 되는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가사 안 불러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오늘 라엘 듀오인데요. 문지현의 편곡과 피아노 그리고 김세경의 첼로 연주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참 아름다워라를 연결한 곡이었습니다. 라엘 듀오의 연주였습니다. 이제 찬송가 연속해서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난처 있으니 영국 국가이면서 찬송가이죠. 소프라노 이규순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두 번째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찬 찬송입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안희찬의 트럼펫으로 준비했습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화였습니다. 평안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M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몸을 만듭니다.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것은 인격을 만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과 함께 찬양 스케치 시작합니다.

클래식 화요의 찬양 너 성결기 위해, 그리고 조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와 함께 찬양 스케치 천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먹는 것, 또 뭔가 입으로 들어가는 건강약, 뭐 보조식품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죠.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약도 먹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또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말로 뱉는 것이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또 우리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 또 정결키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것. 오늘 찬양 스케치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전담양 시인의 시와 묵상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기도. 주여, 내가 바라오니 오늘이라는 이 찬란한 시간을 무의미한 반복으로 채우지 않게 하소서. 주변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 머물며 변화되게 하시고, 걸음마다 만나는 의문 앞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시는 일을 의지하게 하소서. 흩어진 가랑잎이나 나무껍질 같이 저물어가는 황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어제까지 입던 침울한 영혼에 마음의 안식과 편안을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어제의 나는 예수와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권능으로 하늘을 향해 믿음으로 나르는 독수리가 되게 하소서. 나의 말, 태도, 표정이 누군가의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그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아 모든 이에게 주의 임재를 드러내며 하루하루를 채워가게 하소서. 의문이 의지가 되고, 의지가 의미가 되며, 의미가 실제가 되는 내 평생의 선물이신 주님처럼 나도 누군가의 선물이 되게 하소서. 목회사역과 추위사역을 감당하며 살아온 지 올해 43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몸은 많이 연약해졌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시고 수많은 인생의 굴곡 속에서 선한 도움과 구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 기도를 돌아봅니다. 어린 시절의 기도와 성인이 된 후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훈련으로 강건케 된 후의 기도는 그 내용과 무게와 향기가 다릅니다. 우리네 믿음이 무르익어 갈수록 기도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라 살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문제들의 겉모습만 봅니다. 보암직한 것만 봅니다. 그 모든 일들의 내적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사건의 지평성 넘어 은혜의 역사와 섭리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를 향하신 복의 의지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드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당신의 기도에 주님을 주인으로, 성령을 돕는 자로, 예수를 중보자로 초청하십시오. 더 이상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문 밖의 남자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질서가 회복되며 생명의 역사가 창조됩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그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순간순간 일상 속에 예수 향기 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찬양 스케치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박희봉의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혜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Praise Praise with Shinia. Psalm 27 verse 1, 시편 27편 1절 말씀.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The Lord is the stronghold of my life. Of whom shall I be afraid?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Amen. Happy weekend, everyone. How was your week? And I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day to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There are moments in life when the road ahead feels uncertain and we cannot clearly see what comes next, right?
1: 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앞길이 불확실하고 또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두려움이 쉽게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0: But today David reminds us that darkness does not have the final word. God does. Amen.
1: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둠이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0: Psalm 27:1 says,
1: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0: What a powerful confession of faith, right?
1: 참 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0: David does not say that there is nothing to fear. Instead, he declares that his God is stronger than anything he could ever fear. Amen.
1: 다윗은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실 때요,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모든 길을 한꺼번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내디딜 수 있는 빛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든지

두려움보다 높이 눈을 들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May His light guide our steps and fill our hearts with courage and peace today. 오늘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용기와 또 평안으로 그렇게 가득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Today, 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시편 27편 1절 말씀이죠. Psalm 27, verse 1.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whom shall I fear?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The Lord is the stronghold of my life.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of whom shall I be afraid?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네, 이 시편 27편은요, 위험과 또 대적들과 그리고 불확실한 그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환경이 믿음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죠.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그는 선포했습니다.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빛은 언제나 길 전체를 보여주진 않지만 우리가 한 걸음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밝혀줍니다. 어쩌면 믿음이란 우리의 모든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다음 한 걸음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Whatever we are facing today, everyone, may we remember that our fears are never greater than the God who walks with us.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마주하고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들을 대하고 있든지, 우리의 두려움은요,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When the Lord is our light, even the darkest road can become a path of hope. Amen.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실 때 가장 어두운 길도 소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Amen, everyone.

Amen. He will come and save you.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의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여전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어떤 일이 찾아올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일에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실지는 분명히 우린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요.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빛 되시고 구원 되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합니다. 남은 시간도 승리하시고요. Thank you so much for spending time with me today, everyone. And I'll be back next time. And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And He loves you so much. I love you too, everyone. 지니 유였습니다. Bye.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0.

1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2004년 인도양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덮쳤을 때 태국 휴양지에 있었던 티나 스미스라는 사람은 평소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면서 갑작스러운 재난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준비해온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재난 당일에 모두가 당황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무작정 높은 곳으로만 뛰어가려고 할 때 티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고지대로 향하는 평화로운 길을 딱 분별하며 발견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티나는 주변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걱정하지 마, 흥분하지 말고 자 이제 나를 따라와 하면서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닥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티나가 요동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건 앞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할 때 오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예상치 못한 재난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기쁨의 시간, 행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첫 찬양으로 옹기장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밤늦게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으려고 깨어 기다리는 종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집주인은 도둑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우리도 역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큰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온 사건에서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이 뭐 일 터지면 그때 그냥 잘하면 되지 뭐. 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안일하게 있다가는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과 심판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고 매일매일 깨어 찬양하고 매일매일 깨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너는 결단하라.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지의 그날이 도적같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그림의 너는 결단하라, 그리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배에 타고 있었던 존 하퍼 목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명 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셨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 빠져서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이 죽음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이 공포 앞에서 완전히 질려서 아우성치고 있었지만 목사님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고 있었고, 또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은 또 천국이다, 죽음 이후를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사명을 다하셨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찾아온 죽음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존 하퍼 목사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원한 본향을 향한 준비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갑작스러운 재난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파멸로 다가오겠지만, 말씀을 의지하며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존 하퍼 목사님은 차가운 바다 위에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전하며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어렵고 힘들면 언제 신앙이 있었냐는 듯이 포기하고 낙망하고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고 있진 않으세요? 바라기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풀은 마르고, 나비 워십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마르고 나비워십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로 무너져 내리는 갑작스러운 대재난 속에서 한 기독교인 직장인 그룹은 붕괴 직전의 건물 안에서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그룹은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그 찰나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평소 준비했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마지막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찾아온 사건은 그 그룹 사람들에게도 삶의 끝을 알리는 그런 죽음과 같은 신호이긴 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순간을 주님을 만나는 준비된 시간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건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깨어 준비된 영혼은 많지 않고 또 깨어 준비된 영혼에게는 그 어떤 사건도 주님과의 만남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버린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나 깨어 준비된 영혼은 그런 믿음의 증거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죽음과 같은 사건과 재난과 문제들은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더 빨리 가는 최고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믿음의 시선이 아니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CCM ENG의 마지막 날에 크룩스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CCM ENG의 마지막 날에 크룩스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한 대지진은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속에서 홀로 갇혀 있었던 한 독실한 성도님은 언제 다시 여진이 덮쳐서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해요. 밖에서는 구조대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말 도둑같이 찾아온 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 믿음의 성도님은 평소 암송하던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직하게 읊조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갑작스런 재난 속에서도 이 성도님이 공포에 질려 아우성치거나 두려워요 하고 불안에 떨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자신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성도님은 잔해 속에서 며칠을 버티면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기적적으로 구조대의 손길에 의해 구출되었다고 하죠. 구조된 이후에 이 성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해 속에 갇혔던 그 시간은 나에게 절망이 아니라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점검하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닥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평소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깨어있는 영혼에게는 그 모든 상황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는 준비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이 시간 찬양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리엘의 주님 말씀하시면 강병규 워십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주님 말씀하시면, 강병규 워십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서 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한 무명의 성도님은 죽음의 죄를 뒤집어 쓴 채 마지막 숨을 쉬며 성경을 펼치고 주님의 재림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라면 갑작스러운 멸망의 사건 속에서도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것. 사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절망하고 그랬지만 이 무명의 성도님은 평소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곧 주님을 만날 시간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님은 고통 속에서도 원망 대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찾아온 파멸 속에서도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은 사건의 비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둑같이 임하는 재난 앞에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유일한 힘은 바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준비되는 깨어있음임을 기억하고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피아 워십의 주만 바라볼지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동안 SNS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취객을 제압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립니다.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며 소란스럽게 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남자는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그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만 섞인 말들을 쏟아내며 주변 사람들을 향해 팔다리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어느 건장한 청년 하나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취객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을 수도 있고 좀 위험한 순간이었는데요. 청년은 그 남자를 덥석 품에 끌어안고 그의 등을 토닥이며 쓸어내리기 시작합니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취객은 처음에 자신을 붙잡으려는 줄 알고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청년의 다독이는 손길에 마음이 녹은 듯 가쁜 숨을 돌리며 이내 곧 잠잠해졌습니다. 청년이 취객을 제압하는 방법은 건장한 팔로 그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품에 끌어안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 마음 하나씩 다 안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분노와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지금 주님께서 고단한 우리의 등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헤아리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0: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1: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 이 두 곡 편곡된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과 함께 이 찬양 나눴는데요. 사람의 사랑은 금방 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내심의 한계를 서로 간에 느끼기도 하지요. 그리고 조건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선물을 얻은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어주는 그런 따뜻한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남성 보컬 그룹 크룩스의 경쾌한 찬송가로 이어서 박신화 콰이어의 또 새로운 멜로디를 편곡한 성가로

0: 로 함께했습니다.
1: 그레이스 투유 흐르는 찬양 속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각자만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Shine, Jesus, Shine. 우리나라에서는 비추소서라는 찬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지요. 그레이엄 켄드릭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박성은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렇게 두 곡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Grace to you.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아이자시스트원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자,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날은 국내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배팀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올려드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죠. 이 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그 평강과 그리스도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순서마다 드리는 멘트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간사님의 소원, 신보의 노래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어노인팅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였습니다. 갑자기 이 전주간사님의 소원이 끝나고 나서 어노인팅의 찬양이 탁 하고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게 파일이 잘못됐나 생각해서 다시 들어봤는데 앨범의 곡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그 짧은 갑자기 튀어나온 첫 가사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라는 이 고백이 제 마음에 턱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선언의 고백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늘좀 속이잖아요. 속이는 것 중에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좋게 얘기하면 자꾸 객관적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고 자꾸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럴 때가 필요하죠.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보다도 객관적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때가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그런 시간은 명확한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자책이거든요. 그 자책에서 끝나요.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원망에서 끝나죠. 그래, 네가 뭐. 아, 그래, 나는 원래 이랬어. 그래, 난 이런 거참 못해. 좋은데, 그 다음에 너무 우리는 감사하게, 그래, 내가 어떻게 해. 주님이 하신 일이지. 그러니까 주님 저할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탄이 주는 객관화는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리고 아휴, 또 실패할 텐데 뭐. 네가 뭐 그렇지. 어느새 주님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 나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살리신,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말에 속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는 두벅두벅 걸어갈 거야. 주님 함께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빛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둠이 쫓겨나고 동시에 죽음, 저주의 세력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 죄와 어둠과 죽음의 소문들로 가득합니다. 전쟁, 테러, 살인, 마약, 폭력, 범죄, 기아, 질병, 가난으로 얼룩져 있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어디서 테러가 발생할지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현실에서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가정의 빛이며 내면 세계의 빛이다. 나를 쫓으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제이어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 어지러운 상황과 이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죠. 우리는 그 이끄시는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말이죠. 제가 봤던 그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영화 음악인데 빛을 따라간다는 의미의 그런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참 좋았는데요. 그 애니메이션도 같은 얘기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빛을 보면서 가겠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겠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주님이 안 보이고 또 어둠 가운데 가득할 때는 빛조차 보이지 않지만 빛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어둠 뒤로 빛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둠을 주님이 걷어내실 것이고 결국 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을 쫓아내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제 삶에도 여러분들 삶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또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찬양 듣겠습니다. 이 커브 미니스트리의 찬양 준비했어요. 나의 거친 마음에 정신호 목사님의 인도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피아워십의 찬양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워십의 다윗의 기도 뜨곡의 찬양 듣고 오시죠.

이커버십의 나의 거친 마음에, 피아워십의 다윗의 기도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이 늦은 밤에 이렇게 템포 있는 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뭔가 또 이 시간에 뭔가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은 좀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들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쵸? 우리는 뭐 빠른 찬양을 하든 느린 찬양을 하든 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또 표현하고 하는 것에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또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밤에 왜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늦은 밤까지 깨어서 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할 땐보다 사연과 신청곡이다. 저희 방송에는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려주시면 바로 방송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잘 모아서 토요일날 일괄적으로 방송해드리고 있어요. 방송 사연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사연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전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계신 곳에서 짧은 인사도 좋고 신청곡도 좋고 소식 전해주세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 앱상에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배달 사고 없이 잘 배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여 10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찬미 워십의 교회가 기도할 때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였습니다. 달빛 가스펠 이제 오늘 주일 순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 못지않게 정말 혼란스럽게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또 분열과 갈등의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고 우리나라에 처해져 있는 상황들도 정말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자의 소원이 있겠지만 전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악한 것들과 불의한 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는 주님 허락하신 기쁨을 선택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 다른 새로운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이끄심을 보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미셸 목사님이 부르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윌럽의 시간을 뚫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여름의 기세가 꺾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는 절기, 처서를 맞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그렇게도 지독했던 폭염도 시간이 흐르고 절기가 오면은 조금은 자연스럽게 그 기세를 잃고 물러가게 되죠. 참 신기합니다. 만물의 시간을 고요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과 성실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삶을 짓누르던 뜨거운 시험의 계절도 주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지나가고 평안과 감사의 계절이

오는법입니다. 네, 오늘 주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계절을 바꾸는 은혜. 타오르던 여름 태양도 신비로운 계절의 순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메말랐던 들판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주님, 내 삶의 아픈 시련도 당신의 은혜 안에서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고난의 뜨거운 계절 뒤에 예비하신 감사의 결실을 기대하며 오늘 내 영혼은 오직 주님만 노래합니다. 네, 기독신앙시 계절을 바꾸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폭염도 절기의 순리를 어길 수 없듯이 우리 삶의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다가올 소망의 계절을 미리 감사로 맞아보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 히브리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르라.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 내보내기를 다시 거부하여 그들을 붙잡아 두면 여호와의 손길이 들판에 있는 너희 가축에 미쳐서 말들과 나귀들과 아락타들과 소떼와 양떼가 지독한 역병에 걸릴 것이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가축 사이에 구별을 두어 이스라엘 자손이 가축들 중에는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때를 정하여 바로 내일 여호와가 그 땅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서 그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가축들이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들 중에서는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였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살펴본즉 이스라엘의 가축들 중에서는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번에도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검댕이를 양손에 움켜쥐고 가서 모세가 그것을 바로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해 훅 뿌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가축들에게 들러붙어 골마 터지는 독종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그들이 풀무의 검댕이를 움켜쥐고서 바로 앞에 섰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훅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가축에 들러붙어 골마 터지는 독종이 되었다. 이때 마술사들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감히 서 있지 못하였으니 이는 마술사들부터 온 애굽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독종이 들러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다두셨으므로 이번에도 그가 두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이르라. 히브리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역병을 너희 심장과 너희 신하들과 너희 백성에게 보낼 것이며 이로써 너로 하여금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다시 없음을 알게 할 것이다. 지금 내가 나의 손으로 너와 내 백성을 역병으로 쳤으면 내가 땅에서 멸절되었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 한 가지 이유에 서이니 곧 너로 나의 능력을 보게 하고 이로써 나의 명성이 온 천하에 울려 퍼지게 하려는 것이다. 네가 내 백성을 대적하며 스스로 높아져서 그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도다. 보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애굽이 창건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에 내린 적이 없는 무서운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들과 들에 있는 너희 모든 소유를 안전한 곳으로 두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에 들여놓지 아니하여 들에 있는 것들은 우박이 그 위에 내림으로 모두 죽을 것이다. 이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종과 가축을 집안으로 꾸려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종과 가축을 둘에 놓아 두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내뻗으라. 그리하면 온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리되 온 애굽 땅에 있는 사람과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남새우에 퍼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다. 이에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내뻗으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우박과 불길이 땅을 내리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우박을 비어듯 부으셨다. 그 우박은 매우 무거웠고 우박 사이로 불이 번뜩이었으니 애굽이 나라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애굽 온 땅에 그러한 일은 없었다. 마침내 그 우박들이 들판에 있는 모든 것, 곧 애굽 온 땅의 사람들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내리쳤고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온갖 남새를 치고 둘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산산히 부수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모세에게 내가 이번에도 범죄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옳고 나와 나의 백성은 그르도다. 너는 여호와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우레와 우박이 여기서 멈추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니 너희가 다시 머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모세가 그에게 내가 이 성에서 나가 여호와께 내 손을 내뻗으면 곧 우레가 굳히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당신으로 하여금 이 땅이 여호와의 것인 줄을 알게 함이라. 그러나 나는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답하였다. 그때 아마는 아직 여물지 아니하였고 보리는 이삭이 폐었으므로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귀리는 익는 철이 늦음으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떠나 성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께 자기 손을 내뻗으니 우레와 우박이 멎었고 더 이상 땅으로 퍼붓지 아니하였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가 멎은 것을 보고 다시 마음이 굳어져서 그릇된 길로 돌아서니 구와 구의 신하들이 한결 같았다. 그렇게 바로의 마음이 굳게 다침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9장 3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그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시죠?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그래서 저녁 7시 반쯤 되었을 때 군인 두 명이 처소에서 나와서 압록강변에 있는 국경경비처소는 100에서 150m 간격으로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처소를 아예 피해서 걷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냥 눈짐작으로 물이 좀 얕아 보이고 처소 간격이 조금 멀어 보이는 곳을 그냥 짐작으로 해산시 중심으로 이제 건너려고 결심을 했죠. 그래서 압록강 물에 들어섰는데 물이 생각보다 엄청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주춤거리고 물러섰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저에게 용기도 주시고 제가 무사히 어머니에게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는데 앞이 막 안 보여서 그 압록강 물로 얼굴을 막 닦고 봤더니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두렵기도 하고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억울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을 건너서 조심스럽게 이제 젖은 옷을 짜고 제 방뚝 한 6, 7m 정도 되는 것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위에 철조망이 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력이 안 좋은 건 아닌데 그 철조망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철조망을 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군인에게. 군인이 한 명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인이 AK 소총을 들이대고 이제 오라고 해서 처음 계획은 군인에게 발각되면 다시 중국으로 건너와서 다른 곳으로 건너야지 라고 했는데 막상 또 총뿌리를 마주하니까 몸이 굳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인이 시키는 대로 그 초소까지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고 걔가 이제 손을 들라고 해서 들고 개머리판으로 저를 막 가격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군인을 덮쳤고 몸싸움 끝에 군인을 때려 눕혔습니다. 진짜 정신없이 엄청 달려가지고 산기슭으로 달려서 가고 있었어요. 집을 향해서. 그렇게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문을 두드리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더니 어머니가 나오셨고요. 어머니가 누군지 저를 알아도 못 보고 그냥 누구냐고 묻길래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이제 막 조용히 얘기하고 밀고 들어가서 후드티를 벗었죠. 3년 만에 상봉이었는데 저는 반가워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주저앉아 오시더라고요. 그때 그냥 무슨 마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긴장이 다 풀렸었고 이제 어머니에게 제가 왔으니까 모시고 이제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쓰러져서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어머니랑 친척분들이 진짜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하듯이 다 머리맡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무사히 넘어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어머니랑 그 가족분들에게 잘 얘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이제 나랑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곳에서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붙잡히면 나는 자결을 할 거고 어머니 없는 삶을 생각한 적 없다. 이제 잘 해가지고 어머니도 선택지가 없어진 거죠. 제가 건너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잘 끝나서 밤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제가 브로커랑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핸드폰은 중국 로밍을 해간 상태라서 신호가 잘 섰고요. 다행히 카톡으로 이제 그 브로커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계획과 다르게 무슨 사고를 쳤냐고 군인이랑 제가 시비가 붙은 통에 간첩이 넘어왔다고 판단이 되어서 5월 20일에 제가 강을 넘었는데 5월 31일까지 특별경비가 내려서 강변에 개미 한 마리 열심히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10일 동안 잘 숨어있다가 6월 2일이나 3일쯤 다시 연락을 하고 이제 강을 넘어오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휴가가 주어졌구나 하고 이제 10일 정도를 저는 낮에는 막 산에 있는 움막 같은 데 숨어있고 밤에는 가끔 집에 내려야 씻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 제가 북한에 22일 정도를 다시 머물렀는데요. 당시에 어머니가 그 압록강을 넘는 비용이 1,500만 원이었거든요. 북한 내에서 근데 군인을 매수하면 300만 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이제 우리가 군인을 매수해서 넘어가자라고 계획을 세워서 어머니에게 이제 제 핸드폰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전화를 시켰는데 제 전화를 받은 형님이 안 믿으신 거예요. 강우가 북한에 넘어갔다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이 넘어갔다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북한 보위부에 잡혀서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통화를 13분을 한 겁니다. 어머니가 끊었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끊지를 못하시다 보니까 그 통화가 북한 보위부에 도청을 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다시 6월 9일 날 이제 어머니랑 기존의 브로커랑 함께 넘어가려고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이제 강을 못 넘어오셨던 이유가 제가 새아버지를 안 모셔올까봐 좀 망설였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님도 모셔오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두 분을 모시고 압록강까지 또 갔는데 또 그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절대 못 넘기겠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다시 들어오는데 뭔가 느낌이 남자의 척도 맞을 때가 있나 봐요. 너무 불안해서 어머니랑 그 아버지를 먼저 들여보내고 저는 집이 바라보이는 다른 길을 통해서 위쪽에서 한 15분 정도를 바라보았거든요.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저희 그 집에서 막 갑자기 집 담 옆, 창고 옆 막 이런 데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저희가 나가는 건 못 보고 들어오는 걸 어머니가 탈북하려고 배낭 짐을 다 꾸미고 들어오니까 덮친 거죠. 15명이 왔었고요. 바로 아버지는 붙잡아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구타를 했었고 어머니는 마당에서 막 저항을 하니까 이제 막 구타를 했는데 어머니에게 제가 드린 삼성 핸드폰도 있었고요. 어머니 몸에는 그리고 중국 돈도 3천 위안 좀 넘게 몸에 지니고 계셨고 이제 현행범으로 딱 잡힌 거죠. 저는 바로 담을 넘어서 이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저를 막 따라오길래 저는 산으로 이제 뛰었거든요. 진짜 충격인 게 북한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높이 뛰어올라가도 걔네가 비추면 보여요. 산은 또 끝없이 높아서 그걸 다 뛰어오르기에는 중간에 섰거든요. 제가 걔네도 더 따라오르지도 않았고요. 걔네가 진짜 나쁜 게 제가 중간에 서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를 끌고 산 밑에 학교가 있는데 그 밑에 끌고 와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비명소리를 들으니까 이성을 잃어가지고 저는 그냥 돌멩이 하나 찾아들고 내가 내려가 싸우다 죽어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 큰 소리로 막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집에 온 적 없고 쟤는 탈령병이다. 불쌍해서 밥 먹여주던 애다.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린 게 내가 내려가서 잡히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사돈의 발전까지 다 멸종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무릎이 꺾이고 앉아 울었어요. 하염없이. 또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이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처하니까 찾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가 어머니랑 아버지를 제 눈앞에서 거의 한 시간 넘게 이제 구타를 하다가 잡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저도 주체가 안 돼서 그냥 큰 소리로 막 울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께 막 간절히 묻고 기도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벽 3시 반쯤 되었을 때 진정이 되어가지고요. 다시 친척집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집에 이제 보위부 요원들이 안 가고 기다릴 수도 있지만 뭐 이미 어머니가 잡혀간 마당이니까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척분한테 얘기를 들은 게 이미 잡아갔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네가 빨리 다시 남한으로 가서 돈을 보내줘서 어머니 아버지를 빼내는 게 최선이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큰맘 먹고 다시 이제 탈북을 하려고 다시 압록강까지 뛰어났습니다. 제가 강까지 가는데 그 압록강변에 딱 도착을 하니까 날이 밝았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강을 못 넘게 된 겁니다.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길거리를 걷는데 누군가 저를 잡아챘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의 어머니였는데 그 친구는 군대에 나간 상태였고요. 그 친구 어머니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제가 탈북한 건 이미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막 빨리 가자고 본인 집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막 그냥 일단 앉아 쉬라고 하더니 밥부터 막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밥을 먹었더니 막 또 졸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다녀서. 그래서 잠깐 졸다가 일어났더니 그 집 아버지도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걱정 말라고 아무리 뭐 이민반 숙박 검열 이런 거 들어와도 본인이 있으면 절대 못 잡아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친척분 북한 핸드폰 번호를 외운 게 있어서 그 집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기석까지도 어머니가 풀려나서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부에서 저를 잡으려고 어머니를 잠시 풀어준 거구나. 그래서 그 친척분이 저를 집에 오지 말라고 절대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시 제가 넘어왔던 곳으로 밤에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방뚝 위에 올라서니까 이제 막 압록강물이 막 흐르고 있고요. 그렇게 수영을 해서 중국에 건너왔고요. 기진맥진해서 누워서 옷 다 벗어버리고 핸드폰부터 꺼내서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 막 도움을 요청해서 사람들이 웃긴 게 제가 북한에서 도움 요청할 땐 안 도와주었지만 중국에 와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다들 돈 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연길로 가서 중국 공항에서 빨리 남한으로 돌아와야 뭐 일처리가 될 것 같아서 비행기 타러 들어갔는데 또 중국 공항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어머니 모셔오는 게 길어봐야 열흘이 걸리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비자를 1개월짜리를 끄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중국에서 15일 정도 있고 북한에 들어가서 22일을 있었고요. 다시 중국에 넘어오다 보니까 기한이 만료가 되어서 출입권 관리국에 끌려가서 3일 정도 또 조사를 받았죠. 이제 그래서 저도 또 기도를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상황을 좀 순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낸 게 저는 남한에 살고 있는 고아인데 중국에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으러 왔다 이렇게 저를 조사한 그 조선족 경관분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엄청 안쓰럽게 여기시고 데려가서 증명사진도 다시 찍고 비자도 구분이 다 다시 신청해 주시고요. 공항까지 태워다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명함만 하나 받고 언젠가 꼭 찾아가서 인사드려야지 하고 이제 돌아온 거죠. 오는 길에 이제 문자가 이제 들어왔어요. 국정원에서 북한이

갔다 온 거 알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대로 가까운 경찰서로 이동해 달라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도움을 요청했던 형님이 신고하셨더라고요. 북한에 갔었다고. 아, 그래서 그렇게 체포가 되어가지고 이제 가까운 경찰서로 일단 연행이 되어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원래 자수할 생각이었고 지금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감옥에 가고 처벌받는 거는 달게 받겠지만 어머니 모시고 뭐 난 이후에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3개월 정도를 불구속으로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간사님들께 얘기를 했더니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셔가지고 중국으로 어머니가 무사히 태국까지 오셨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오시고 나서야 저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뭐 잘나서 살아 돌아온 게 아니고 결국엔 다 지켜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방랑을 하고 있는 중에 친구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을 뿐더러 제 방뚝에서 뛰어내렸는데 다리를 접지르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모든 상황들에 다 지켜주셨더라고요. 저는 공부하는 기회가 계속 뒤로 미뤄지게 된 겁니다. 주 6일 7일 일하면서 매일 기도만 했죠. 그랬는데 정말 기적처럼 웬 어르신 한 분이 제 이야기를 알게 돼가지고 연락이 온 겁니다. 네가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등록금을 도와주겠다. 생활비도 필요하면 보태주겠다. 너무 기적같은 일이 저한테 찾아와서 믿기지도 않았어요. 사실 1년 정도 준비해서 지금은 국민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그때부터 저에게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와있지만 북한에는 저와 같은 부모, 형제, 자매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인권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을 더 키워서 제가 우리 탈북민들과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주님께 약속을 드렸고요. 북한에서 억압받고 있는 지하성도 교회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북한의 수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유를 찾고 주님 품으로 올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오고요. 한여름 폭염이 아무리 기세를 부려도 시원한 가을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가실 때 내 인생의 겨울도 여름의 폭염도 이제 주님의 은혜 속에 다 지나가는구나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흘린 땀방울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영혼의 맑은 바람과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듬뿍 안겨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도 마음에 맺힌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성일 되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견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기계에서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되었을 때 경고등이 뜨는데요. 자동차 연료가 떨어지면 반짝반짝 차에 불이 들어오고요. 기름으로 돌아가는 난방기에 기름이 떨어져도 경고등이 뜹니다.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기계를 돌리면 고장나기 십상이지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혹시 일상 가운데 이 경고등을 마주한 적은 없으신가요? 한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오는 경고의 신호를 경고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님께로 향해야 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해 있거나 말씀에 목마른 마음을 무시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렇게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과 같은 경고등이 뜬다면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청지기로 이겨내는 하루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온전케 되리 찬송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도 더욱 붙들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의 거울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도 은혜고, 하나님의 성령도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고, 하나님의 치유도 은혜고, 하나님의 응답도 은혜입니다. 테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고 했어요. 인간이 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불을 일으키는 거죠. 있는 불씨를 갖고 불을 활활 일으키는 것이 사람의 힘입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발명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열심히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로 성령의 불을 통해 영화, 성화, 미화를 갖게 됩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스라고 하는 도시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 주역이 에번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 전형적인 웨어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로버츠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가 침체된 신앙을 회복하고 10년 이상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1904년 봄 어느 날 에번 로버츠는 새벽 1시에 잠에 깨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표현할 수 없는 정의의 기쁨으로 충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되어서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돌아왔을 때 학교 주변에 조그만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집회의 주제는 주님 우리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Lord, bend us.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이 네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로버트는 듣고 오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로버트의 기도가 웨일스의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1904년에서 시작한 것이 1907년에 평양으로 와서 1907년에 대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난 것이 1974년 빌리그램을 통해서 다시 남한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으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두 곡의 찬송 오늘의 말씀 이후에 함께 찬양했고요. 계속해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리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매 주일마다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을 위한 고향을 위한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것처럼 하고 학대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 자신도 학대를 당하는 것처럼 하라. 아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 함진우, 고현철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 장문석 집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가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억류자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송환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로 말미암은 참 자유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방송에 흘러들어가는 그 모든 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잠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를 작게 보이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커 보이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자 하면,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십자가 부활에 깊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기도의 한 줄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나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 회령에서 태어나 정든 고향을 두고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강을 건너야만 했던 박은실 자매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빠에게 쓴 오늘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오빠에게 이제는 저시상으로 가셨을지도 모르는 부모님들을 그리며 사랑하는 오빠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오빠, 제가 고향을 떠나 해외에 정착한 지도 20년 세월이 넘었습니다. 오빠의 마지막 모습을 본 지도 오빠가 참고나 요체대 되기 전에 제가 해외로 나왔으니 온 30년도 넘었습니다. 오빠를 군대로 떠나보내고 가정을 먹여 살기 위하여 노력하시다 생활이 표이지 않으니 아예 맥을 놓으신 어머니. 날이 갈수록 더해진 굶주림으로 인하여 마음들이 이그러지고 그 고통스러운 표정들이 자꾸 생각날 때마다 비록 20여 년 세월이 흘렀으나 지금도 가슴이 찢겨지곤 합니다. 같은 동족에게 섞여와서 풍습과 언어도 다른 신랑을 만나 마음이 내키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런 인식도 없는 가정과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세파에 부대끼우며 힘들게 살아가느라니 서글픈 운명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마다 저 넓은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나를 낳아준 부모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된 어느 날 어렸을 때 고향에서 말을 안 들어 속을 태우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미안하고 지혜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매가 되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함과 기쁨과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 말씀에서 자신이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우리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들도 육체는 한번 왔다가 누구나 나가는 곳이지만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비록 부모 형제를 두고 홀몸으로 탈북을 했지만 이 세상에서 알지도 깨지다지도 못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고향에 계시는 형제분들이 전해듣고 이 땅에서 서로 만나지 못해도 천국이라는 병 없고 눈물 없는 그곳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 땅이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몇 밤을 새며 해도 끝이 없는 눈물겨운 사연은 비록 많지만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안정과 평안을 주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해외에 있지만 저는 부모 형제들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한순간의 기쁨이고 희락으로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복음 전파하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 부모 형제들이 복음을 전해듣고 천국 사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아픔이 영원히 없어지고 주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지옥같은 생활을 살아온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총을 주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서 새 노래로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길이며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 땅의 아픔이 거두어지고 새 노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그날이, 함께 천국을 누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회령에서 온 박은실 자매의 편지였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픈도어 선교회 장효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 서신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의 야곱을 헬라어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지만 본 서신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회심목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신의 문안 인사에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종은 문자 그대로 노예를 의미하며 이는 그가 교회 내 높은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자로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기 인식은 본 서신의 교훈이 개인적 주장이나 권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뒷받침합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서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본 서신의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과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 각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이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열두 지파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가 동족인 유대인 성도들을 염두에 둔 것은 사실이지만 넓게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 서신의 말씀은 당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며 우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할 때 받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죄인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 안에서 생을 마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참된 믿음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사역할 당시 많은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삶의 열매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은 신자라고 여긴 것이죠. 이에 야고보는 서신을 통해 신자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혹은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나 행위로 얻는 의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으로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은 본서신의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이 내용은 시험을 극복하는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다룰 주제의 핵심 단어는 바로 시험입니다. 본 서신에서 말하는 시험은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향한 도전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검증하다, 시련, 유혹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씁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시련과 유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겪더라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시험을 통해 성도가 성숙해지며 믿음의 시련, 즉 믿음의 검증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욥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외적 고난으로 자녀를 잃고 자신은 온몸에 종기가 나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온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욥은 인내를 배웠고 인내는 성도를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시련은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므로 성도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시련의 목적을 깨닫고 온전히 인내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통찰력과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온전하게 될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본서신이 말하는 지혜는 신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너그럽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받으려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믿음이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능력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심하는 자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며 마치 모래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들은 두 마음을 품어 행동이 일관되지 못합니다.
도움아.

경험이란 믿음에 일관성이 없고 의지가 부족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사이에서 쉽게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응답이 지연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맡은 사명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재물 때문에 자신의 성도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재물은 한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종말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심판 때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지위가 뒤바뀔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상황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조차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크고 작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히 서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시련을 사용하여 성도들을 더 강하고 더 성숙시키는 것이죠. 시련을 견디는 자는 참된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유혹한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시지만 결코 그들을 죄에 빠뜨리려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오직 자신의 욕심 때문이며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영적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저자는 세상의 달콤한 욕심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선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통해 맺으신 첫 열매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은 하늘의 신령한 선물을 사모하며 헛된 세상의 욕망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5절은 본 서신의 두 번째 서론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5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룹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5절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룹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젖을 먹듯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입니다. 듣기는 빨리하고 자기의 말은 천천히 하라. 이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의 윤리적 덕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삶에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쉽게 화를 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이 쉽게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쉽게 분노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며 그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악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죠. 여기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새 언약, 즉 복음은 성도를 모든 더러움과 악, 분노하는 마음으로부터 구원하며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즉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대로 삶 속에서 변화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는 말씀을 단순히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삶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어서 26절에서 27절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를 의미합니다. 저자는 참된 경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자기 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즉, 말을 조심하고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말은 삼가는 것이죠. 둘째,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동체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약자로서 하나님은 성도가 이런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삶을 통해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는 자기 믿음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은 단순한 종교적 의례나 외형적인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부족한 부분을 고치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전체를 포함합니다. 참된 경건은 믿음과 삶이 조화롭게 일치하는 성도의 내적 성숙과 외적 실천을 함께 보여주는 삶의 중요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믿음을 증명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행함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드는 열매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고 서로 유기적 관계로 설명함으로써 진정한 신앙은 마음속 믿음과 삶의 실천이 함께 드러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면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당시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차별에 대해서 다룹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존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존재로서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를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차별은 단순한 인간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본분과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신앙과 행동과 어긋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당시 회당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사례로 언급합니다. 금반자를 끼고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도록 하고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은 서 있거나 바닥에 앉게 하며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리스인들조차 당시 로마 사회의 가치관과 특권층 중심 사고를 따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낡은 옷을 입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며 영광이 들어갈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풍성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병든 자와 연약한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긍휼과 환대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성도 역시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0: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성경의 핵심 원리이며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근본이 됩니다. 이 두 계명은 성경 전체 율법을 대표하며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순종과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나누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연합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8월 23일 주일 날씨입니다. 전재기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주일 아침 오가시는 길 우산을 잘 챙기시고 빗길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도 지역에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7도, 목포가 26도, 서울과 광주, 부산이 25도, 개성과 대전, 대구, 여수가 24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청진, 춘천이 23도, 함흥 22도, 강계가 20도, 해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과 광주가 34도, 서울과 대구, 부산, 목포가 33도, 개성과 춘천, 강릉, 여수가 32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제주가 31도, 평양 30도, 신의주가 27도, 강계와 해산, 청진이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오가는 길 작고 가벼운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향기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경건의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주일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지금까지 임지현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온갖 복음에 세 복음에 다 나온 비유는 세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비유예요. 근데 모든 비유들 중에 설정이 가장 황당한 것이 오늘 비유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의 그 주 이야기는요,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집주인이 포도원도 있는 아주 부잣집이겠죠. 어떻게 보면 뭐 유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포도원을 울타리도 치고 즙틀을 짜는 틀도 다 만들어 놓고 망대까지 다 졌는데 그걸 소작인들한테, 테넌트들한테 그걸 세를 주고 멀리 떠난 이야기로 설정이 됩니다.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열매를 받으려고 이 집주인이 열매 좀 달라고 보냈는데 얼마나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한 게 있었겠죠. 그 보내는 종들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잡았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참 황당한 설정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황당함 속에 단순히 그 소작농들, 테넌트가 황당한 게 아니고 그 주인도 보면 좀 상식을 넘는 주인인 것 같지 않으세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비유는 그래도 좀 우리가 익숙하고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우리 상식에도 좀 맞는 스토리 같아. 근데 오늘 비유는요 너무 황당한 게 많은 거예요. 주인도 아 그렇게 종 보냈더니 때려, 또 보냈더니 죽여, 또 보냈더니 돌로 쳐. 그런데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다 더 심하게 가면 갈수록 이 상황들이 악화되는 상황, 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아들을 보내는 또 주인은 무슨, 이게 뭔 시추에이션이에요? 주인도 상식적이지 않은 주인, 임대인들도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인이나 이들이나 도낀 객낀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설정이 황당함의 비유 속에 하나님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거울로 비춰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관계가 나와요.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소작농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그 비유의 첫 번째 대상은 그 비유를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영적으로 가장 뭐라 그럴까요? 모범적인 사람들이 이 소작농이었고요. 오늘 저는 그 소작농이 저이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소작농에게는, 소작농들에게는 세, 이 스토리 안에서는 세 관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관계는 주인과의 관계예요. 포도밭 주인의 관계와 소작농과의 어떤 그 다이내믹이 있어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를 보여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요, 보내는 종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계속 종들이 오는데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또 공격하고 그러는 이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 주인, 성령 하나님, 종들, 메신저를 계속 보내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소작농들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는 종들,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아들, 여러분들이 아는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소작농인 우리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들 안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어요. 성부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Sovereign Creator God,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주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토리 속에 제일 먼저, 비유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표현이 이거예요.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놨어요. 농부들한테 빈 땅을 빌려주면서 니들이 여기다 나무도 심고 여기다 포도나무도 심고 그래서 포도밭을 만들어서 잘해야 그게 아니고요. 포도원을 만들었고요. 산 울타리를 둘렀고요. 즙 짜는 포도즙을 짜는 틀도 다 만들어놓고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훔쳐가거나 그럴까봐 망대까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Creation God, Creator God, 성부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그 스토리 속에 이 소작농들이 그 주인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 둘이 소작농과 주인의 관계의 역동성을 보면 그 어떤 관계 relationship을 보면 이 소작농들은 뭔가 나중에 드러나죠. 그들이 이제 아들을 보고 말할 때 상속자니까 죽이자. 아직 살아있거든요.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아들을 죽여요. 근데 아들을 죽여도 그들이 원하는 거 사실 되지 않거든요. 주인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들은 핵심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핵심적으로 그 안에 그렇게 그 뭐랄까 공격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었던 거는 따라갈까요? 신분 착각.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테넌트인데 오너가 되고 싶었어요. 그들은 이 세를 받고 잠시 맡겨준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주인,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주인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뭐냐면 너 소작농인데 you're a tenant. 너는 소작농인데 너 주인 행세하고 있나? You're trying to be an owner라고 누가 지적하잖아요. 이 소작농들은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더 발끈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지금 적반하장처럼 사실 하나님이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소작농이라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뭔가 받아서 이 감시 맡겨주신 것을 맡은 사람이라면 주인의 뜻에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들은 말씀도 거부하고 주인을 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니까 그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말씀을 안 읽어드렸지만 45절, 46절 두 구절이 이 21장을 끝마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도 성경의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공존하는 데서 나오는 그 깊숙한 곳에 갈등이 있어요. 우리 안에 struggle 있어요. turmoil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소작인인 걸 알면서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신 주인의 것을 다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이 맡겨준 더 특별하게 맡겨준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마음이 찔끔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천 년 전에 벌써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 말씀 너무 잘 아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장 1,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앙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 연고이냐? 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유를 듣다 보니 이사야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셨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은 소작농이라는 것을, 하나님 맡겨주신 걸 머리로 알고 있지 않으세요? 저도 알거든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그거 잘 인정하기 어려울 거요. 저도 정말 그럴까? 나 신학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 안에 엠느티가 있어요. 엠느티가, 원한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제 안에 하나님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못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이것이 신분 착각. 이 소작농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아들을 죽일 수 있을 때까지 마음이 있었던 것. 그들이 열심히 일가고 포도 열매도 많이 맺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내 마음에는요,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주인과의 관계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깊숙하게 원한 관계, 원수 관계로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있다는 것이 혹시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두 번째로 종들과의 관계를 우리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종들은 메신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reation이라면 성령님이 하시는 건 inspiration이, 우리 안에 영감과 감화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년 동안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역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세요. 어떤 때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방송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으시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너 주인 아니고 소작농이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 놀라운 거는요, 이 정말 황당한 스토리인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주인이 계속해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슴에 마음임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한 번이 아니고요. 한 번 문 닫고 안 가라고 해도 또 나타나시고 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하운드 오브 헤븐,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번 기회를 주세요. 여러 번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주시면서 너 주인 아니야. 너 주인 아니야. 심지어 우리 삶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주세요. 병에 걸리고요. 어려움들이 봉착하고요. 많은 것들이 다 없어져요. 욥의 신앙을 보시면 그 욥이 가지고 의존했던 모든 것을 다 pull the rug out of the, 모든 게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삶이 우리가 주인 아니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에게 종들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도 내가 주인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나지막한 작은 목소리로 보내주신 친구가 있으세요? 가족이 있으세요? 메시지가 있으세요? 이 비유는 저의 서 있던 그 안정 그물망 같았던 그 모든 것을 다 흔들고
pull the rug out of my feet.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관계를 보니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안에 원한을 갖고 있는 저의 이유에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내세요. 주인은 알았어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몰라주셨을까요? 아니요, 알으셨어요. 아들 보내면 때리고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이들 안에는 다분히 그 아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그 아들을 보내세요.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신성 모독. 성경에 유일하게 모독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게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신성을 모독하는 것, 성령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돼요. 근데 세 번째 따라할까요? 신뢰 거부. 이 세 가지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아들을 안 믿어요. 아들을 수용하지 않아요. 아들이 상징하고 있는 은혜와 긍휼과 또 한 번의 기회를 거부해요. 여러분, 주인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주인과 소장동이 하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혔던 담을,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주인과 소장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해요.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말을 해요. He made Christ to be sin for us.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되고 죄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하나님과 원한 관계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꺼야 꺼야 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원한 관계를 가지고 원수처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원수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유일한 치유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원수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원수 만드셨어요. 당신의 원수를 말입니다. 적대감 때문에 일어난 죽임이 하나님께서 적대감을 없애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을 주인은 알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원수로 만드셔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적대감의 존재로 십자가에서 만드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겁니다. 그 소장농들의 원수 같은 소장농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왜 메신저를 보내고 왜 아들까지 보냈을까요? 열매를 갖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 주인은 그 열매나 그 포도원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보낸 거는, 그들에게 메신저를 보내고 또 메신저를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주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소장농들이 소장농인 걸 깨닫고 하나님 주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원수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유일하게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셨던 것을 저는 몰랐던 겁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한테 내가 주인이라고 신분이 착각된 것, 성령님의 그 메시지를 계속 모독하고 막고 거부하고 보내주는 메신저들 죽이고 싶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원수된 나를 아들 삼으시고 아들을 원수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을 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걸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까 포도밭 이런 이야기 다 하고 비유를 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다 알고 있던 이미 너무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죄책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하지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로 시편 118편의 그 말씀이죠.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으니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하도다 함을 읽은 적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리 쓸모없다고 밖에다가 갖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절에 이 말을 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계속 묵상을 하니까 두 가지 중

0: 이 하나였더라고요. 이 소작농들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대신 원수가 되어서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아들이 죽은 원수로 죽은 그것이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을 주인이 아셨기 때문에 이 버린 돌을 그들의 신앙의 모퉁이돌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을 또 바울은 하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 끼는 거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For the Jews is a stumbling block. 발이 채이는, 딴지 거는 돌뿔이라. Stumbling block.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 foolishness to the Gentiles.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되든 헬라인이 되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이, 버린 돌이 우리 믿음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게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 돌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돌을 딴지 걸려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이 우리 아성을 깨트려요. 우리 안에 주인 되려고 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스톰블링 밖에 넘어져서 그 위에 우리가 깨지면 그 예수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넘어지지 않고 딴지 안 걸리고 전에와 같이 똑같이 거부하면은요, 나중에 그 돌이 우리를 산산조각으로 부시는 가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몇 개월째 내가 보고 싶은 TV, 내가 중독이 된 TV를 아이들과 아내 몰래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2층에 올라가서 혼자 테레비를 보고 즐겼던 그 시기에 어느 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테레비를 보면 습관이 있어요. 길게 보지 못해요. 아이들도 알아요. 영화관 가면 전 되게 돈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15분 있으면 잠들어버려요. 스크린을 보면. 근데 테레비를 보다가 비몽사몽간에 약간 선잠이 들었는데 저 2층 테레비 방은 이렇게 여는 문이 아니고 도르래 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된 문이라 소리가 많이 나요. 갑자기 잠들랑 말랑 테레비를 잘 보고 있는데 두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쪽지비도 낯짝 있지 딱 걸리니까 엄마가 여기 계시다가 저쪽 가셔서 화장실 가신 것 같아. 그리고 막 갑자기 들킨 그걸 감추지 못했더니 아내가 불쌍하고 자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아니 당신한테 뭐라고 야단치거나 바가지 긁으려고 온 거 아니고 나도 그냥 테레비 보고 싶어서 왔어. 같이 앉아도 돼? 저에게 거친 돌 같았던 제 아내의 모습이 그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나의 죄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나 대신 죄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당장 바뀌었다고 말하긴 어려워도 그 이후로 제 마음에 제 신분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제 아내는 중독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아니라 아내를 나한테 메신저로 보내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을 했어요. 감사를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때문에 조금씩 감사가 회복되고 있어요.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원천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31, 070-7018-1331번에 1331번 수원원천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세상의 두려운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이기겠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 의지하며 오늘도 나갑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오늘 네온의 삐삐친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국적을 바꿉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원정 출산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미국 정부는 외국인의 자녀라도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나게 되면 아무 조건 없이 미국 시민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속지주의, 출생지주의라고 하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그것은 사실 운명이죠. 1769년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이태리 계통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해에 코르시카 섬은 프랑스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사관 학교를 나와 승승장구하다가 마침내는 프랑스 황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은 다 일본 국민이 되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945년 광복이 되자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다 자유 대한 사람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이 땅,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나라에 태어난 마귀의 백성입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다가 죽음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숙명을 지닌 마귀의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낳아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 주님으로 모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단번에 국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정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 순종함으로써 자기 구원의 진정성을 입증합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을

0: 사랑함으로 역사하는 믿음, 순종이 삶의 원칙이요 동력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더더욱 믿음으로 의인됨을 더욱 부여하는 사람만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의인됨을 드러내지 않는 복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이란 말은 허구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내용은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역대하

그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의 바깥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 성벽은 기혼샘의 서쪽 골짜기에서부터 물고기 문 입구를 지나 오벨 언덕 둘레까지 이어졌습니다. 므낫세는 또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유다의 모든 요새에 지휘관들을 두었습니다. 므낫세는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에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들을 헐어낸 다음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기는 했지만 그들은 오직 여호와께만 제물을 바쳤습니다. 므낫세가 한 다른 일과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한 말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므낫세가 기도드린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와 그가 복종하지 않은 것, 또 그가 거짓 신들과 아세라 우상들을 위해 지은 산당들도 호세의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을 했지만 그 뒤에 자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므낫세가 죽어 그의 왕궁에 묻혔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몬은 므낫세가 만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 앞에서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몬은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을 꾀하고 아몬을 왕궁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아몬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8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요시아는 언제나 옳은 일만 했습니다. 요시아는 왕으로 있은 지 8년째 되던 해에 그의 조상 다윗이 따르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요시아가 아직 어렸을 때였습니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12년째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짓 신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우상과 나무로 만든 우상과 쇠로 만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백성도 요시아의 명령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요시아는 제단 위에 있던 향 제단들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아세라 우상과 나무로 만든 우상과 쇠로 만든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그 가루를 그런 신들에게 제물로 바친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그는 또 우상을 섬기던 제사

사장들의 뼈도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웠습니다. 이처럼 요시아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 섬기던 것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요시아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땅의 여러 마을과 멀리 납달리 땅과 그 둘레의 폐허에서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요시아는 제단과 아세라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에 있는 분향단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시아는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그 땅과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는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성의 지도자 마아세야와 요아하스의 아들인 서기관 요아를 보내어 요시아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은 레위 사람 문지기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살아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거둔 돈입니다. 그들은 또한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백성에게서도 돈을 거두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 수리를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 감독관들은 성전을 다시 짓고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목수와 돌을 쌓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재석한 돌과 나무를 사들이게 했습니다. 나무는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다시 짓고 들보를 만드는 데 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일을 감독한 사람은 야핫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무술람입니다. 야핫과 오바댜는 므라리 집안의 레위 사람입니다. 스가랴와 무술람은 고핫 집안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나르는 일꾼들과 그 밖의 일꾼들을 감독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관과 관리와 문지기로 일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돈을 꺼내고 있는데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이 그 책을 요시아 왕에게 가져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이 명령한 대로 신하들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돈을 감독과 일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나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사반이 그 책의 내용을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하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종 아사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불붙는 여호와의 진노가 크오.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소. 그리하여 힐기야를 비롯해서 왕이 보낸 사람들은 여예언자 훌다에게 가서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았습니다. 훌다는 하스라의 손자이며 도카세 아들인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살룸은 왕의 옷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다는 예루살렘 성의 둘째 구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을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전하시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내릴 재앙은 유다의 왕이 읽은 책의 말씀 속에 있다.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온갖 악한 일을 하여 나를 노하게 했다.
내가 이곳을 향해 내 노를

쏟아 부으리니 아무도 나의 노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라고 당신들을 보낸 유다의 왕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 대한 내 말을 듣고 여호와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네 옷을 찢었으며 내 앞에서 흐느꼈다.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네가 죽을 때 평안히 묻히겠고 너는 내가 이곳에 사는 백성에게 내릴 온갖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훌다의 말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도 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온 백성 곧 보잘것없는 사람에서부터 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왕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왕은 기둥 곁에 섰습니다. 왕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에 복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뒤에 요시아는 예루살렘과 베냐민의 모든 백성에게도 언약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의 언약에 복종했습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있던 온 땅에서 역겨운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께 복종했습니다. 요시아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첫째 달 14일에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요시아는 제사장들을 뽑아 각자 할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며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요시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지은 성전에 거룩한 궤를 놓아두시오. 이제부터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리저리 옮기지 마시오. 이제는 그대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시오. 집안별로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고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대들에게 시킨 일을 하시오. 레위 사람들의 무리와 더불어 거룩한 곳에 서시오. 집안별로 준비하여 그들을 도우시오. 유월절 양을 잡으시오. 그대들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시오. 그리고 그대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린 양들을 준비하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을 그대로 따르시오. 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짐승들 가운데서 양과 염소 3만 마리를 주어 유월절 제물로 쓰게 했습니다. 요시아는 또 소 3천 마리도 주었습니다. 요시아의 신하들도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어린 양과 염소 2,600마리와 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습니다. 고나냐와 그의 동생들인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비아와 여이엘과 요사밧도 레위 사람들에게 양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주어 유월절 제물로 삼게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준비가 다 되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각자 맡은 곳으로 갔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은 뒤에 레위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피는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집안별로 주어 모세의 율법이 가르친 대로 여호와께 바칠 수 있게 했습니다. 소를 가지고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유월절 제물을 불에 구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물을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서 그 고기를 재빨리 백성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뒤에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을 위해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리고 제물에 기름을 태우면서 밤까지 일했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은 아삽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과 아삽과 헤만과

선견자 여두둔이 정해준 곳에 섰습니다. 강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자기 자리를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날 여호와께 예배드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요시아 왕이 명령한 대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제단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고 연이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살아있던 때로부터 그때까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요시아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지킨 유월절처럼 유월절 행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 때는 요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는 해입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갈그미스를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갈그미스는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요시아는 느고와 맞서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시아 왕이여, 그대와 나는 싸울 이유가 없소. 나는 내 원수와 싸우러 온 것이지 그대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은 나더러 서두르라 하셨소.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그러니 하나님과 싸우려 들지 마시오. 그랬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멸망시키실 것이오. 그러나 요시아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했습니다. 요시아는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무깃도 골짜기로 싸우러 나갔습니다. 싸움을 하다가 요시아 왕은 화살에 맞았습니다. 요시아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다오. 내가 심하게 부상당했다. 그래서 신하들이 요시아를 들어 전차에서 내린 다음 요시아가 전쟁터에 가져온 다른 전차에 옮겨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요시아는 그의 조상들이 묻힌 무덤에 묻혔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아에 관해 슬픈 노래들을 지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모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그 노래들을 부르며 요시아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노래들을 부르는 것이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 노래들은 애가집에 적혀 있습니다. 요시아가 행한 다른 일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선한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어떻게 듣습니까? 귀로 듣죠? 소리가 고막을 울려 머리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듣게 되잖아요. 온몸으로요.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큰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말하지 못하는 한숨과 눈물, 또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작은 신음으로 들릴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작은 그런 목소리가 아닐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향해 온 몸과 온 마음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첫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윌러브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외로움, 또 말할 수 없는 마음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서 함께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신영옥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이어졌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행복한 신의 작은 피리라는 책에 보면요, 듣는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듣는 것이다. 귀로 들으면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몸으로 들으면 복음 그 자체가 된다. 네,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할 때 진짜 복음이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머리로 판단하고 정답을 주려 할 때가 참 많았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김주택, 최종훈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요. 크룩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FEBC 재난방송입니다. 6시 43분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규모 3.1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프라노 김방술의 하나님의 은혜,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나주의 믿음 갖고서 영어 찬송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신음을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요.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첼로와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모닝 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의 연구실에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태양계 모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인 한 친구가 연구실을 찾아왔는데요. 그는 완벽하게 움직이는 태양계 모형을 보고 감탄하며 누가 만들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뉴턴은 온화하게 웃으며 아무도 만들지 않았네.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생겨난 거라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뉴턴은 나지막이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작은 모형 하나도 만든 이가 있다고 믿으면서 어찌 이 완벽한 우주만물이 창조주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는가 라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눈으로 확인되는 현실만을 의지하려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시작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눈앞의 형편이 막막하고 불확실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걸어나갈 때 마침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친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유명한 심리치료사에게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느냐 물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그런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러자 호기심이 생긴 기자는 치료만 받으면 누구나 극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심리치료사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걸 가장 많이 묻더군요. 그런데 치료 효과는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저를 100% 믿는 분들입니다. 저는 일단 대중 앞에 서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들은 대부분 증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반면에 생각이 바뀐다고 될까라고 소극적으로 믿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좋아지긴 하지만 완치는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게 안 돼서 여기 온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며 완전히 불신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돈만 날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렇게 같은 의사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해도 환자의 믿음에 따라 치료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100%인가요? 아니면 50%?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믿음의 정도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100%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보다 나를 향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가 1881년 발표한 돕는 손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두 사람이 겨우 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배가 그려져 있는데요. 배 안에는 노인과 어린 소녀가 타고 있습니다. 소녀는 힘껏 힘을 주어 노를 젓고 있는데 노 젓는 일이 힘들어서인지 화가 난 것 같은 표정입니다. 그리고 나란히 앉아있는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이 소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좀 더 크게 보면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는 사람은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할아버지의 큰 손이 노의 맨 끝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고 귀여운 소녀의 손이 살포시 얹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소녀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지금 이 배의 노는 할아버지가 젓고 계신 거야. 난 단지 할아버지가 젓고 계신 노를 잡고 있을 뿐이야. 그랬다면 소녀의 뱃놀이는 힘들지 않고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배의 노를 누가 젓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에 따라 하루하루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당신의 아이디어, 견해, 제안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지레 짐작하며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걱정하며 행동할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당신의 표현, 음성, 몸짓, 태도, 품행은 그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나 생각 때문에 당신이 근심하거나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매일 삶에서 가장 많이 바라보고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이 결국 나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곤 합니다.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면 염려가 깊어지지만 그 너머에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기름진 들판을 먼저 양보하고 떠나보낸 후 황량한 산지에 홀로 남아 깊은 허탈감과 막막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좋은 것은 다 빼앗긴 듯한 씁쓸한 현실만 남아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의 손해와 헛헛한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풍성한 약속을 바라보라는 선포였습니다. 세상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조건과 손익만을 따지라고 말하지만 참된 신앙의 여정은 내 손에서 내려놓았을 때 시작되는 주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의 자리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혹은 깊은 밤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혹시 남들에게 다 양보하고 나만 손해본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혹은 당장의 막막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가요? 오늘 다시금 믿음의 눈을 활짝 들어 우리 삶에 동서남북을 채우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눈앞의 손해와 현실 너머에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늘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만나. 오늘의 만나 이 시간은 대흥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담대함으로 새 힘을 입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오늘도 하늘의 숨결로 땅에서 숨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 힘을 입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또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 때문에 또 현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제 그 두려워

0: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 담대할 수 있을까? 이 담대함은 과연 무엇이고 담대함으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담대함, 담대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담대함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당황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배경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0: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낙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모세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고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절대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환경,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두려움이고 염려이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0: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죽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언약하고 계신 것,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이제 여호수아, 너는 백성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변치 않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죽었어도 여전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은 이 약속의 시간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호수아, 그는 38년 전에 이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약 2년에 걸쳐서 그곳까지 도착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니까요, 그들의 말이 같은 게 하나가 있죠. 예, 그 땅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말씀하시기를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 아직 어딘지 말씀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믿음은요, 40년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고 나니까 도저히 그 땅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지금 절박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광야를 지나 그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것은 여전히 환경과 현실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그 약속을 향하여서 오늘도 걸어가

0: 하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기에 이 담대함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0: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어도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 이 땅을 내가 모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아니요, 이들은 지금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고 있지만 환경과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땅을 내가 이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확언하여 이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이제 우리 건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이 밟는 곳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지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모세가 죽었지만 내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미 준 땅을 향하여서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걸음걸이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족적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마치 내 인생의 내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아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 그 믿음 앞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은 또 무엇인가요? 두 번째 담대함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담대함은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입니다. 그런 담대함은요,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애써서 살아내시는 겁니다. 이제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0: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담대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담대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하늘을 바라봐야지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매일매일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양식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서면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그들은 멈춰서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움직이기 싫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늘을 보고 움직이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 광야는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늘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만나가 끊어질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늘이 아니라 그 땅을 보며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있는 거민들, 농사를 잘 짓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그들을 남겨두면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담대함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스라 여신에게도 복종하고 그리고 바알 신에게도 절하고, 왜요? 그 땅에 풍요를 주는 신, 그 땅에 햇빛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무엇이냐면 이 아침에도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것이 담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절 말씀을 8절에 더 풀어서 말씀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0: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요,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눈 감고 있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이 묵상의 뜻은요,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들짐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사냥감 앞에서 으르렁거리다,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 소가 내 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시 끌어올려서 되씹는 것, 그걸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소는 위가 네 개 있는 거 아시죠? 위 속에 있는 걸 끌어올려서 시간이 되면 또 씹고 또 씹어서 두 번째 위로 넘겨놓고, 또 시간이 있으면 두 번째 위에 있는 것을 되새김질해서 또 씹고 씹어서 다음 위에 넘기는 것. 다시 말해서 묵상이라는 것은요,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사모함을 가지고 씹고 씹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되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옆에 있는 환경이 보이지 않도록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담대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이 있나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서 형통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 그러면 우리는 요셉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형통인가요?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물이 없는 웅덩이에 그를 던져놓고 형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죠. 죽일까 아니면 팔아먹을까. 여러분, 이게 형통인가요? 그는요,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무엇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더 쉽게 종살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도망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성경은

0: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형통이 무엇일까요? 기억하십시오. 형통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내 인생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인생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애굽으로 팔려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고, 왜 종살이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계획과 뜻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겠다는 그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형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담대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함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담대함은 동행을 신뢰하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건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밟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그 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요, 여러분,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하는 곳,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그곳은 광야일 수밖에 없지요. 이제 하나님이요, 이제 9절에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다시 요약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0: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으시나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창세기 에덴이 붕괴되는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할 때에도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고 너의 뒤에서 내가 호위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모세는 걸어갔습니다.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담대함은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저녁에,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홍해를 앞에 두고

0: 하나님 앞에 두려울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에 다리를 내밀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요, 이 요단을 건너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섬기던 내 주인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나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는 믿었을 겁니다.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이 아침에도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넘어지지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짙은 안개가 낄 때가 있죠.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안개가 우리의 눈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마치 산처럼 움직이지 않으시고 산처럼 우리의 뒤에 계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안개가 우리의 인생을 가린 것 같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내 인생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도 이미 아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약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환경이나 여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걸을 수만 있다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0: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 담대히 말하고 있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가 고백하나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또 뭐라고 고백하나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에게 여전히 인생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여전히 이 산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있고 여전히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고 손가락질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좌절하고 엎드려집니다. 마치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우리의 마지막은요 그 로뎀나무 밑입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0: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그 담대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말씀의 힘을 입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담대함, 담대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새 힘을 입을 수 있을까, 담대함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담대함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다.
0: 믿음은요, 약속을 붙드시는 겁니다. 이 담대함은 그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1: 담대함은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이다.
0: 담대함은요, 말씀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냥 주신 말씀 그것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씹고 또 씹어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귀한 복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담대함은 동행을 신뢰하는 걸음이다.
0: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것을 믿고 걸어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주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대흥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대흥침례교회 042-525국에 8881번이나 대전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FEBC 재난방송입니다.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시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원래 뜻은 마음의 알갱이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말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평상시 무심코 하는 말이 사람들의 본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괴롭다, 죽겠다, 힘들다, 난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을 자주 쓴다면 말 그대로 마음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을 인정하되 그것에 얽매이진 마시고요. 즐겁다, 자신 있다, 신난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믿는다 이런 말을 습관처럼 쓰다 보면 정말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말은 마음의 열매니까요. 입을 열어 항상 감사의 말을 하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감사가 항상 넘쳐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마치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째 주일이고요.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내일 24일 월요일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바돌로매를 기념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돌로매는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도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아라비아, 인도, 페르시아 등 여러 곳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시편

1편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8월 23일 주일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북으로 많이 끌려간 날입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서울을 점령했던 공산군은 교회 지도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다가 잘 안 되자 8월 23일 교회 지도자들을 일제히 체포해서 북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끌려가 소식이 끊어진 교회의 지도자들은 평양신학교 초대 한국인 교수이고 6.25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총무였던 남궁혁 박사님, 또 감리교 감독이었던 김유순 목사님, 감리교 초대 감독으로 당시 적십자사 총재였던 양주선 목사님, 한국신학대학 초대학장 송창근 목사님, 세문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구세군의 김삼석 사관 등 모두 40여 명인데요. 8월 23일은 한국 교회가 지도자들을 대거 잃어버린 비극적인 날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23일 주일에 구세군의 김삼석 사관이 납치돼 순교하신 날입니다. 구세군은 군대식 계급을 사용하는 교단으로 김삼석 사관은 목사인 고등정의로 경북 의성 출신이죠. 1928년 구세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경주 인천 부토리 원동 함흥 영덕 영문을 거쳐서 1948년부터 서울 서대문 영문을 담임하다가 1950년 6.25 전쟁을 맞게 되죠. 서울이 점령당해 아수라장이 되고 교인들 중에 피난 떠난 이들이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의 피난 권유에 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노인 교우들과 영문 교회를 버려두고 떠날 수 없어서 지키던 중 1950년 8월 23일 오전 10시경 기독교 민주동맹회의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가지고 온 두 명의 청년들에게 주택에서 연행돼 당일 교계 지도자 50여 명과 함께 공산군에게 인도된 후 납북돼 순교당하셨습니다. 8월 24일 화요일에는 황해덕 선생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황해덕 선생님이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71년 8월 24일 미국에서 별세하셨습니다. 황해덕 선생님은 평양에서 출생해 이화학당을 다녔고 애국여성동지회를 조직했고 숭의여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에는 송죽회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합니다. 3.1운동 때는 만세운동을 진행했고 이 일로 옥고를 치르고 나온 다음 미국 유학을 다녀와 농촌운동에 헌신하게 되죠. 6.25 이후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총무로 전쟁 후 구제사업에 앞장섰으며 전쟁 유가족 구호기관인 희망원과 한미종합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황해덕 선생님이 1971년 8월 24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에는 김옥길 여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나요? 우리나라 여성교육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김옥길 여사님의 35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나 이화대학교와 웨슬리언 대학교를 졸업했고 1952년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로 취임해 1979년까지 이화여대에서 봉직했고 1961년부터는 총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길 여사님은 다락방 전도협회 회장을 비롯해 기독교 전도운동과 관련된 일을 했고 교육부 장관과 적십자사 중앙위원으로 일하다가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90년 8월 2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8월 25일 화요일에 배민수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일찍부터 농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농촌운동을 해왔는데요. 한국교회 농촌운동을 대표하는 분으로 배민수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배민수 목사님은 청주에서 태어나 평양 숭실학교를 다녔고 숭실학교 재학 시절부터 국민회를 조직해 항일투쟁을 벌입니다. 국내는 물론 중국 대륙 동북 지역까지 농촌 계몽 강연을 개최했고 일본 경찰의 검거를 피해 미국으로 피신해 한국을 소개하는 연설을 1000번 이상이나 했다고 합니다. 해방 후 대전에서 기독교연합 봉사회를 설립하고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요. 현재 연세대학교에는 배민수 목사님의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는 고인의 유품 일체가 보관돼 있습니다. 배민수 목사님은 지금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인 1968년 8월 2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에는 경남 함안 지방의 교계 지도자 엄주신 장로님이 소천하신 기록이 있네요. 1890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엄주신 장로님은 유교적 전통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자 예수를 믿게 됩니다. 1913년 젊은 나이에 미국 장로교 헨리 램프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신앙인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1919년 함안군 독립만세운동에 가담해 태극기를 제작해 군중들과 만세 시위를 벌이다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기도 합니다. 일생을 이름난 한의사로 환자를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던 엄주신 장로님은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과 함께 신사참배와 독립투쟁을 벌인 경남 지방의 교계 지도자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해 일본 경찰에 끌려가도 신사참배는 명백한 우상 숭배이자 신앙과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한사코 거부해 고문을 당하기도 했었죠. 경남 법정노회 지도자로 부당한 교권에 대항해 총회석상에서 고별 선언을 하고 물러나 고신교회 설립에 기여하기도 했었는데요. 경남 함안 지방의 용한 한의사로 독립운동가로 교계 지도자로 활동했던 엄주신 장로님이 1973년 8월 28일 83을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8월 28일 금요일에 아시아 선교협의회가 창립된 기록이 있습니다. 1975년 8월 28일 서울에서 아시아 선교협의회가 창립됐는데요. 아시아 12 나라와 서구의 네 나라 모두 16 나라 대표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창립 총회를 마치고 기독교 선교에 관한 서울 선언을 발표합니다. 약칭 서울 선언은 선교에 대한 중요한 선언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전문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음적 선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이 발표되자 교계 급진 인사들은 일제 공격을 퍼부었는데 서울 선언 발표로 결국 보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의 갈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죠. 그 아시아 선교협의회 창립 총회가 1975년 8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금화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할 날이 많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누릴 수 있는 평안도 아니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찾아오는 평안도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우리의 삶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자녀는